0: 내앙숨진뉴시바인베 콩키 모일 순 사르바 최대 당제 답협시
1: 버줄라 셈바테 참마타베 유미시키 셈제 쳔베 콘츠와 용시 수질라 내순 사르베 셈바 버줄라 데나 용기 민두 제 파장게 초소 주모 주기 디다셰프시 다지드 헤말라야 아뉴스 전니베 튠밥 토야 참마 하장주베 버줄기 카나토 마소규 튠밥 토르 체중 센샤 용기 메베 유미츠 샘데 쳔부시기휴 디나 순사 대비 후샘갸 슈진차휴 디 불규디 통위 샘데 쳔부랑시 공기 종주 레지베 네티데 신두제 쳔토 냠토 탑시 쳔발 교육시 망조라 탑탄주 조규 메버시 등주 유지 미시기 샘방응라 샤지 추나도 반네 년토 조미 대타 시 전국 대비 탑디 내드 사브디 타주 투휴 사베 듀장 뷰장시 용지 폴괴기 유미 뿐다츠 네티테 갈레 망보게 유지 대야 장애 도가 뇌라 미미 남주 신메 도네 장애 메버스부터 대지 차도 체외 니메워 신난토 메탈라 대네 장애 강르리시 도신규 땡가 제망아두 다도 나두 추고르 체제기 상신 쇠도기 주제 충제기 예바마세 다도 라니라 대네 나로 체규 Purgui, Chongzu, Tianze, Chengaba, Tang, Nyamto, Ningdal, Xinangto, Nedi, Gizu, Tang, Nimbu, Nuzi, Yume, Dao, Zhuyu. Sashin, Tang, Sunsang, Kabe, La, Lutab, Kabe, Shubi, Bu, Hajang, Tabi, Nedi, Sunsang, Chungyu. Deya, Nubdu, Chongzu, Geja, Chuchu, Kaba, Tang, Dune, Nganyu, Chebe, Sunsang, Tida, Chamdo, Tang, Ningzi, Lohasos, Kabu.
0: Sashin, Tamna, Dunam, Chimbu, Timba, Tongkup, Purgui, Ki, Nyamle khan ki niti ti sashin ki todanba tang, shingle yochi khen so, shingju jizo zin ki lechub shamdi pshuni, jikjurto sabion kochoy tang, jikjurto sabion le mintum gyaba tang, deba, jikjurto chujie ki ngadu cheba je che di, nigor ki yumi bindang, tingrib shingle ki gyoglam to gyobara guji che yubri. Yumi cho hajang gawi ba shingni, lonju ki gochim jididi gyaba tishi, sabion likdin tang, sabion le mintum gyaba, 치르종탄 신주기 선디 나류 참여를 협조줘봐 노루 소자탄 라세리 뉴스소 남한 튀레레디니 로마린 염레 칸키 편제 로레레 로레마데바라 레소 진접시 제로 니도 겸이 뉴스 쟁아 로로 염레 칸키 지용법 고로티 제공 십결 학점 생부터 용법 개정 고로티 숨제 뒷줄 학점 생기 없이 녀와 러시아진 림치 겸나 유메르 고로티 초결 학점 권점 겸이 없이 원체 서신 대급 넘주고 괴배 론주토 응망부 텐자 고요토바 삼바 삼베 휴리향 코르게미 제 유미 라도 조로의 응위지 자신 대다르시에디 동래 가외 좀탕 출신 유입지 조리 대비 딩츠 응아루의 치료친 범하세 호주양 대외 치료친 유입지 지가라 사변답 교나 뛰어가 제부 레기미 세르토키 뛰어가 대래 노뛰어 총처로 라리양 로리 총유입지
1: 세일렌게
2: 光能安南子先生的地里现在从这里也在从这些想起逐渐转当进普贵的当局国际图孙上贴的当旁子注意看写课不得是米利军机规避接听老中堂老大的切的米利卡起列迹忙作业给科技读系堂即忙给读系听众给读系解舍不当你 지소용了列团主板,请了电话堂,团大铁队,请了团吧,列团套聚起队,请去吧,简单四句,请了电话接给,苦有三不喜,军鬼。

0: 저직 십실 제외 값을 양기랑 좀 한다. 도운 제시는 곰도 세심히 외기. 다 어디에 이한 디다 잡아요 이렇게.
1: 레즈레.
0: 다디 교령 부치 직 다 장스라 장스체 맞이면은 디치기리 그냥 좀 한다. 도운 제시 말아야리 김제 가라서는 먼저 오기야 집이야디 강글로다 쪽부체. 아니 도운 나로를 학바도 다 직다마 그 근데 쇼링은 체리다 다 말하디 레게 제제마 동해야지 디슈어 말에 푸지
1: 그러바
0: 딜레 제시 말롬다 제시다 말롬 딩게 제 디난시 디리기나 쿠리우 쪼고 소야겠다 제시 토브차 딩교
1: 그러바
0: 어디 교는샤
1: 레세레세
0: 뭐 사빈네 닝빈네 디싱게 그러나 수단 넘규직 딱교 제베 급수 인지민지 양지 촌놈 제베 쇼레 다 촌놈 제베자 마이바 티싱지 즉 소베 버롤이야 길란즈 단다 말라디 카레디 즉 양생스 지에는 양디 뭐제 즉 다근데 쇼르 말라 나로리아 촐라만드야 티싱기 즉 눔레 사총르도야 뭐제 데르드라시 이케 쇼도긴
1: 레세레세
0: 노
1: 레세 터치지 노 老生个嘞，谈到天津呢，先先别来先，对呢，平常农村人这里供培根农村去，针对天气，三个日，这是明码的年了呀。家庭给天冬需要去，让国大军事也可能是来先的事。来先的，出国大军团出国人，最天了人用普通操作区别跟土地来地区去呢，可以大军说，天气这个现在可的，新来为给些托呢，我这趟参加了学过月，给的其他呢。
2: 国立大军天气现在过了，今了空堂竹林南国广播一呢，俺这里先天冬区别，就是那里先给他这样唱，来国里去国际出去送个女主主堂，来国里去国际出去进个团团过去，来在那兄弟这个是，前面究竟给天冬看上有位是假西边呢？天冬去同那趟，咱们家了别的那样这个是，俺这里先的有些天冬给团外国出来处理呀，偏帮外头边西家看忙，有人头边是我去了。

0: 드르신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0: 다르키기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내세시

0: 직다 저는 사정부 차야디 내주조디 단다 디나로리아 단다 디시도기나 양창관치 양창관치 쉬는 디르시야기나 단다는 저 디요리 도군 뒤뒤인데 있긴라 디시리 로레 십시에 제베고리 아직 동원 제시 놈도 세치 디 까니 지킨라 카레치 단다 개개 쉬는 사연 최화치 쉬우리 다 동원 제제 되는 저 단다 말하기 디 초고 단다 말하기 디 동원 단다 푸마 동세 고고데 가셔 이렇게
1: 레슬레스
0: 다 디 숙세쇼지 단다 디르샬이야 직배차셔는 다 놈도 사르체 사셔치 yāng tī shīngi jīg shūk gyōr chī ndē chēm nā yāng nā zhū tāndē dī nā lō lā tāndā gyā gē shūm nā sāng yuñ cui hua chī sā shūrī
1: lē sē
0: dī yāng jīg shūrūb dā tī shīngi ngā nā zhū tāndā dā gu yīn jī mā lā tāndē nā lō lā tāndā cik rī dāng yōg lōng cā wu dā mā tō mā tō wē gēng gī tāndē yāng chōng gā chī sā shūrī gī nā tāndā gyab dāng dūñ shī tū gōng gā dē gyab lō lā tāndā dī ndē jīg dā
1: 양청아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2: Lesser,

0: 네 랑농 암 굽지 코가 받은 데 룩파즈 제베스로 기업이나 랑골로 소여 세든데세 신년데 도가라기나 다디 간제이네 디 계제 세단 디 템퍼레지가 진행거베데 디 고 지여베데야
1: 디 틱스 케어리기나
0: 눈 파즈 제부 겸나 야가 요래 야면 간제제 다디
1: 디 디리제기나 단데 페샤션 굽지 쭉듯이다 굽지 광을로 제 양은 아주 단대직다 눈 지리야 엄마테 다게게슈는 란샤오 시통 구장시리
0: 레슬레
1: 디 단다 만주 디르샤 말라 로세우 디 바제 양 만나주 단다 제딩 딱제 시대전에 양디나 로리아 란샤오 디슈리 란샤오 시통 구장시 답에서는 체리아 오마티브시
0: 레슬레
1: 다 디는 남규 쪽디 배샤샤네 기랑스 단다 굽지 광물로 오이나 양 안주 도스담 먼저 단다 지다 다볼이야 굽주 곱게지 배샤샤노 곰숨게 쉽게 치루체 직 매매 단다 근데 쇼레 춥셰 담에서
0: 저바로 말
1: 딘데 제미네 양케 구리기라
0: 레슬레
1: 단데 눔게 단다 디 디리기라 단다 다 굽주 고니다 굽주 공에 부르리야 굽주 공한디 틱치 제시 놈에 마세
0: 근데 야가 열어
1: 주고 이제 장식 놈에 주라
0: 레슬레
1: 장식 놈에 부다가 열어
0: 레슬레
1: 다야 굽주 공한다 굽주 곱게 제미네 굽주 곱게 돼 단다 콘슈야 결혼도 단다 지탄 사실 매배 디마고야 캐시 교리
0: 아
1: 다디 눈 디디치디샤 당주 넘겨 모두 세배 교림 나로 쪽디치다 눈 염교하다 디신기 체시딕치다 게르키다나 눈단의 로비나 쪽도로디니나 자고 망도기라
0: 아
1: 믹스기 단다 말아나로래 지탄세 망을리디기
0: 레즈레즈
1: 때 첸딘 롱교다 배차네 굽주 곱게 슬롱이나 자고 할렘도 장무 쉬우스디기
0: 레즈레즈
1: 디케 쉬우기기나
0: 레즈레즈 로
1: 장신 너베디 약보이네야 기나즈 듀스디다 배차나 쪽디시다 곱주 권이 로이나 양직 참참 곱주 광고 곱게 고문이 기숨게 슬로체 두 장세 제베스지
0: 레즈레즈
1: 아니 디신 더 배차샤나 넘규 양직 모터 카셀이야 아주 단데 num tsèxì mālōng bēsūr chì dā jì mōrū tāgān dēy nā num jì tāgān dēy num dāni num lū chì num bū tāgō mēw dā tēxīng kēlāng zū tāndā jì dā tā rāng bō chīng dā jì num dāni dēy nā dā xiāng dā indi xīng kāni lū nā mōrū lām sāng tēw mēw chāyā dā dīng jīng lām sāng mīk tōng tūbiyā nī chū māng bō yor kēlāng
0: lēsā lēsā
1: dā dī kēlāng zū tsū lī chì kārā xīng sāng dī nē tsèxì lōng bē num chì gub chū gub kē yam nā gub chū kōng chì 체크슬로제 장세지리라
0: 레슬레스
1: 디 양편의 숙천부도
0: 레슬레스
1: 장세노베야고도
0: 레슬레스 다디 응아즈 눔디 제블로베컬이야 단다 눔기 소소 모젠 눔다나 로리야 눔 조조치디 제부캡샨다 그래르발
1: 라리
0: 레슬레스
1: 다지 배샤스노 조조치 디 단다 디 컨디션레 담마 지단에 지리다 숨지십질의 교무토는 아니 고칙 로션 다리
0: 레세레세
1: 아니 장세체 루리
0: 레세레세 로로 레세

0: 坦德尼,比金奇,出自救不达大事。
1: 尊重他,农村的儿。
2: 作为普及领域为, 尊重对接,第二期, 我们苏里马尔行图, 米泽英里,对卡尔冲。
3: 恰恰贝马党聪别, 中日古泽对目的, 新开初步领域区, 年王级别, 四十步。
2: 尊重他农村的儿。
4: 자산대비 센트럴링계 공감상 땡디리젠키 난도 정규 종캠마 도인준 기장바다 잡상라지 표게 규르신 편종매마 비준강내 비준랑의 중심 강라마부 시바디 편으로 기좀지단 양대 휴기인비 세난 협쇼 센트럴링계 중심 강라마부 시베 종캠마 도인준이 산시 난징투 구충바다 며칠 흉시바다 흉콩 키대 기레수낭 용신 탄다 시안도 휴유 공리 종교 종바표 팀조기 공미당 종교 년수 종지 로조기 렌진 로슌 종지 로블링기 급주시비에 투림 심줄로마 제지 공기 종진 칼라마부 시바당 주리교바 시바 뮤지 종지 응어리 응어리 시바다 구슈구슈 시바소 잠추 카주 비준낭 용식 공기 잠추 카직러 종교 종바포 시비에 튀딥기 에투스 차가다 징주마기 직제 시비에 튀딥다 세마르 시베 튜딥기 차가다 급계베 빙신 속좀기 차가 시바소 토바당 잠주까지 지게기 얘기당 뷰이드 규류여바 마세 기지비딥 젠소난 팅망 흉료유 중진 강라마부 시바 디니 중교 존바표 튠소기 존에 토로 규르체베 중진 표당 지와유바 시인바 디니 표규로와 미립니기 중어주네 민남라 중화 미리 능규기 튠지 지와 세륜 체바시다 대외 양신 개체외 통계 토안에 미촌외기 간요를 루당 준비 섬시 사무체배 잠주식시 샴라틴계기 종교 종계마 두엔준기 잠바당 잡상라기 표계 규르신 편총매마 비준강내 비준난외 중진 강라마부시바 편놀기 좀지단 양균 슈바티 류니 주바티 센러나 수학차기 류네 재점 인배 샴마티다 닌르 잠싱 수작시치며 팅직러 창마서규며 접수 첸잡 조악 샤직 뒤베 샤만남 책불 큐르베 지시부순의 사그 아자탕 지워 망양 진가와다 개디 진톰나 규부슈네 채투세그 대다양 샤직 대지 착샬 균네 지장 뚜까 뜨블링네 나외 로시니 쟁기암 양나 속자 강시기 옥뒤 제메 차장 사금 중매발낭 지 과거 샤지 샬릭바남 디크르툼네 뉴체 동변낭루 류바송기 더둥 나외 빠바디 류르 균배 빠둡댐배 멍미식도 규루 디네 팔삼 교신양 출로아디 우헤헤앙 나외 최바디 빵두뜨징 듄두 콤박하시에 뼈지 살르기 최배토와 담박교바당 나외 빠바디 룽퓨 터링도 켈 그 나와 빡빡 주네 정이 빡빡한 지외 유전 열랑미도 로비통 태그린도 레바 통지 살리년에 개휴 침병을 로비통 기 출공네 라지기 료바순 송화당 라시엔티 나와 최바킬 샘낭 단이 료바순다 지체식 라송냐 락바치 주니 제네 듄투 교진 치탄당 탕교당 강수하다, 자탄소 저지, 로이동기 렘디 되었다. 경수 창마를 추강차가를, 강배 냐장내 너수 수득 제외, 조규 대두송. 살릉의 수급, 양기 웅리 차부 통외, 최두 강바 웅리 기초에도 주범, 양나 웅리 차부 강배 냐를 불. 대다를 양골 깨골 제배, 너수 양중세자. 류바송기 빠바 로이동기 강바르 역배 대그 로고치 그 빠바 디제네 장당 류바송기 강

0: 대니 소남 싱베 다소 샘젠라 대니 싱레 제베 퓨럽티 용순데 샘베 춘다시
1: 디니 추소 장다탕 조소 총다 뒤베 거기 나웨 프람지
0: 디니 토강 유토 팅접 롭스 차진 준비 부초추 심콩니 수위 가비시

给建行路体中国网民日模式一个美的铁线塔三边电视系统一个土不奇怪 미창문이 뒤집살배 땜방부터 쌀두방 속중부지이 뒤집살발 외동초외 레지 컹독되고 변절 속중치교 대화진교 타경타 광배기도시 사발디니 뷰세토외 변절 광배를 치중치교 타경치고

0: 한다니 비친키 추수 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루
2: 세모블틴게 공감사 샴라 제체니 까망에 생규루 년전 쇼인 진데 고베 체 송주니니 예용 기능시 바위 전소니모 텐 족송바 팀바타 랑종기 총기타 서규카키 응시 바위 전소니모 지베 대추 최고 배니 미리카타 레리카키 투미직주 체티 응시 바위 제치라 제젠타 응시 바오로 그디 슈니 사제닝도 균센타 배봉기 두슈 직두 지유시 니듀 듀럽 사비의 땅키 표정 제추기 락린 시슈 시비 뷰다 공비 동외 리첸기 시브주 총도 사살 소바시 표제 심주 협공기 칠레 개원 뉴줄하키 듀럽 사비의 땅키 표정 제추기 리슈 낭튼타 락린기 편제라 규림 대비 세주 나오타 종교 루기 팅럽 첸기 표제 락린기 탑람타 제더라 시브주 팅섬 나오마세 중화 미리 직균 속비의 도시 댄수 체주타 표기 변조로 뷰제 토비 공비 동교 초비 장람 주준소 조내 출시 미니 심주 중재 냠주타 리중 다와 링제 낭입시 사르괴베 종남시 레코니 시도 제바라 대류 제준 킹의 수지 종용 송을 남탕바타 제라 강자르 법주입시 제다 주베 체 지타 니니 랑촌기 샬로 규토 강자르 심심 법주례 사자 망치오라 지문 용용 코네 림시 망도 주주타 Kyunyong ki namsi chung yakbe chiri yuego zhongchang la gyuna canpukyu. Yine chizi somnin ni namsi la gyundo zhugyu yinxin. Shergyu tang lhugyu tu chezhu pabze mangdu zhugyu yin la. Kangchara pabshu cheru zhugyu yinpshin. Nyeduan yami zhugyu lu. Gub nye songbi zhonggu penchong rezi rukha zu ni long dunju kowe mo zhe che gu guzu zhe ko. Jindu gubye ce somju ni sabye ngan coba tang. Genyong sanye ka ni pebe rezi gyuru gabu yuga tang. Cheru lu zhe le tunba. 제제 레리키 겐드바체 고조 제고로 쇼유시 뉴디 중국 민망의 칸소와 쳔바제제 뉴제 셰브주 레리라 갸뷰 셰비에 쳔답 주고 되네 댄자 조는 용외 키레기 마자 도주 카괴 내드윤 타슈 제바타 키레 징총타 겐니 총듀소 셰브주 레리 녀종 셰비 뉴제 셰브주 주브세 쳔 동주타 튠제 정신기 셰브주 레리라 뉴제 갸뷰 치슈 쳔 당니 뉴제 레리 갸제 뾰리소 동주로 갸뷰 쳔유시 Sargwewe loosubuuni shedo chebarchina, rangyeki, gyegabki lakze chimuwe lubli ngabchu chun simbata. Lobja tang kileki nyamze to, sujunki shiramba tang, mbunramba chi sumca chu sojong cheyubse. Delujinda gyebapara, sujunki shiramba tang, mbunramba, shibgyal haksamla, tunze chogyo tang, chuchi chargyo so lakle ngoyki cene tobyubse. Lechin loosubu, cene tang, gyokhe chewe shindenba sojongki chedyu namchan chuda chedi, 现金卡起, 现金人别, 苏军路边主角, 甲九七九十。 年段甲米泽主流, 泽林娘子茶街, 曹新起, 无证无错, 金德主席别, 蔡年年年, 安宁派的曹军一把他, 九天昨年, 中正年过一他, 娘子娘子茶街, 朝外东街, 两万集军错把对接别, 九天昨天月, 天人, 过了十月, 朝外东街, 娘子他, 出面他, 苏七人年所, 九九七九, 北归七九所的帖, 领地他, 念这茶位念作所切过听你是这边比较不是接着你是过年广东年多别沉浸三百九十六三堂港湾沉浸帮的他念这坨扩进科技操控所操控沉浸囊中他操控了沉浸念这茶具别有事天年年二六人月港澳扩进科所写军七学他日增七仓学技秋空年底念作他学技囊中切过写技不是 结合这次聚集德西千年城市时呢接着你是国宁派让给其年段加密资助了牛儿的两个主持通知同学切断我们的拉西年年段加密三个楼来年终年前我们来的主持人让给其变成天年下谈顺序前不月三个月一些梦西这个马上我看你写到前不行呢年段加密孙主任那个一些梦西这个马上我看起落空了马上独具给写军德西炮切的 卓拉同桌你也怎么这么起居朝鲜这把他做南边军斗他家庭女工城市监体不久了亏空之局人均松就他盲区电视所提供其蒙西这个南站贴接替空迷边区容易云内他军心空兵用久了家居起居是三毛不天街天体刚刚也生就是年轻学茶
3: 디와 마드 기우 수양미 탕구충나 디리 학버지
4: 다 쥐람조 인바인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 수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5: 수쥐람나 진이스 비네라 마란조 페맹기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쥐람기 맹주 맹기
6: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에 무고방장니 뷔부 베게
7: 무고방네 기트디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쥐람디 메란로
8: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 두탕 니수미
9: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8: 디탕 람듄 티이 덴조즈
9: 디탕 람듄
8: 디탕 람듄

0: 生个那么做，公康生，天天给俺做点菜拿了，培养养就面子康，练练的个技，吃了面包，准给了点的训练，提供那些锅儿给，打嘴贴了呀，搁着学个什么酒，俺们就让公康生。
1: 做中吧，公康生，家几位生个邻居，康生。没到检查，也不习惯呢，你为了点鬼不疼，没在地基点不习惯呢，点汤了点鬼，点汤没别错完了，地基领头拆洗。
0: 地塘面边面子的中寨林人吉阳面，地塘里面子就挪入杂七雪地阴了，能不用俺做回购着点雪地阳衣？地塘让给拉多余的，捏巴多，大吉康里吃过。生个那么子的，常常人家。
2: 但地塘里地基点边作为门市人了，轻装灭种物的地基给种子养因，他看了书本来信，天天给来在地塘唠唠，俺那最硬多，他忙着给初二修根全部刷新别联系的贴片时，他几个团的书本呢，中风下的断了。他那信，闹出中的时候是，天安怎么连缺点，地租给东西打不赢呢？落地了怎么用数，米厂三幺九号了贴片个联系的破个月不谈，让给我那几个下下边呢，那些地呢，迷茫给厕所谈地塘了，女子单位作为
0: 些天气已经不谈，让就我那吃下边呢，他舍不得投喂苦肉汤，作为空气了点解，那些地质我用过解决的呢，还将天干气候是都有些生病。但么是让用将给面具连同面的吃，那些地我用过汤面具贴了呀，伊呢，纯正的么送有的生活是特别热的嘞。但那些地我用过的呢，但面部可能连个么硬板，按照面面的我的场面，任意个地摊给健康也是解决的呢，还将开心不起来生病。前头人给大哥是不被绝对那端节。
3: 俺们就拿了糖豆跟的兄弟不的呢，俺们就拿个呢吃菌给呢，啥的，也你肯定记得四个月没的，俺们就拿个呢吃菌给呢，啥的，也你肯定记得四个月没的，俺们就拿个呢吃菌给呢，啥的，也你肯定记得四个月没的，俺们就拿个呢吃菌给呢，啥的，也你肯定记得四个月没的，俺们就拿个呢吃菌给呢，啥的，也你肯定记得四个月没的，俺们就拿个呢吃菌给呢，啥的，也你肯定记得四个月没的，俺们就拿个呢吃菌给呢，啥的，也你肯定记得四个月没的，俺们就拿个呢吃菌给呢，啥的，也你肯定记得四个月没的，俺们就拿个呢吃菌给呢，啥的，也你肯定记得四个月没的，俺们就拿个呢吃菌给呢，啥的，也你肯定记得四个月没的，俺们就拿个呢吃菌给
0: 我们新疆人最贴近的那点，我们才下不赢呢。但那边呢，差距也挺大的。连不赢呢，特级单当然新疆龙之斯拉索贵，人年里也有的送不着的吧？类似类似，但贴近的人最，从那老里一年来贴近的那些的破年的人呢，他军统大当然新疆芒果西团也不得不吃的多啊。今天印度上把伊那他贴近的那些的，快穷呀，就见都没送，做可怕土呀，两只啦。
1: Yes.
2: 对了，我做最近给那只对了，那就先写对了。但我做不留收入，我那些对，那那只个具体做龙池北京森林门店去。那，那对了，今我做推动些学习的间隙收对，那得成龙当地这批出给那只穷，因为那我做没做当地的年轻没学啊，做了车间，那成年的这批，但别家现在我做今年是苦那只是个多啊。
0: 那是那是。
2: 那长沙长隆了，现在当地的批子，那差的卡进，长沙批为那只是个多啊。
0: 我是，那我做稍微给点，那我做苏龙当地的马药是吧？对，这当地的一些对，那我做成品给那啥子要这样药着，真正给坚持着，那我做这军队的中毛度。嗯，那是那是。到底嗯，俺们做今年他今年矿里呀，我们这拿了的全部的新疆，俺们做菜，给些苦肉的是吧？那到底今年是不淘宝是吧？他那些俺们做菜空闲拿了的呀，他手里点单我们吃下边的呀，点做大来做个有趣的，我们就来要的是吧？
2: 是了。
0: 像这些菜我是那边都是吧了，俺们做。
2: 差托不，是吧？今天缺下点的，找我要的是吧？今天，今天俺们就那个给联系哪了呢？但我做那这个就讲的做的，谁当教练当开车他买不起了吧？
0: 对对对，
2: 俺们就对的，别吃些那谁给讲的，我做对准，看了差托不盯着三亚干部员就，俺那别吃些那那样，看了小吃员就当盯着三亚干部员就，我菜里当这个三亚干部买，俺那看了小吃员就。
1: 다 라바르도 응아조 표현이나 사바도 토보인도 아니 미즈 부강이 주제다 초하기 댄스다 되게 뒤치도 칼라닌준다 마르게지스 그룹아
0: 워지지
1: 딘제사야 가우 차도와 딘제게 초하기 군시다 딘제라 아니 졸람다 되게라 아니 인야인다 미디 소자다 되게 람정고르데이네 대외데야 땅아조 응고조다 되게 제야 가보메 니에데야 다 딘제 가우 대외인 득바다 딘제스도와 딘제 제야 만차도 아니 응아조 단단히 배강이 배경이 큼디 폐교하지.
0: 레슬레슨지라.
1: 안 배경이 큼디 폐유도 차디 가르주고요지. 안 딘제체 임나 아니가 저 단다 젠베 단다 창라 동야 가부 연주다 딘네 타마팅야 수라. 아니 임나 갈레카체 차바. 임나 응어조 뒤준 네 군다 더발 아니 니다 디게 따따 마니엡체 아니 예와스 딘제 통도가 니차 응어조 니차스 요레 준나로라 니차 도차 딘제게 젠체 아니 응어조 롱다 디게 폐 인나 네 응어조 갈레 카차베서 네 남시게 초장다 되게 너무 든지 아니 괴당 되게 괴야다 되게 러서서 마치 아니 디강라 생긴다 되게 런주도 제와 딘제 배차선나 우처바다 가차바 아 선디 체차바 딘제게 제 소라게 네 나조 단다 나자디 예진 소라 차지 네 저중 딘 종야게 체시디 토요지
0: 아 레슬레세 남지라가 콘소난소 세리톤의 차샤비는 식지 토와 당내 신기 차토와디 용잠 최송고 안 테니싱은 저 쥐람딩군의 차샤비는 된 행사 직내 럽티에게 뉴슈디레 중체잠지리라 니냥은 저 토티 사부스 손장과 태우윤의 고교의 용차 안은 그와 지금 이내랑은 저 모레날 테르발 안은 신기 강탄 태아 이내의 당내 신기 강고 중요한라 속배 당내 신기 륜조 나야라 속배 뒤주디 뇽으로 뇽 주디 삼바 야네시디 라야디 이는 망 주고 송고르발 레스레스 다 틸레티 뒹기 응은 저 교기 망고시도 안은 공기응은 저 엄지나게 숨부디게 아니까지 생긴 행기가 토르 니에반한 제기는 정이기 밀릭베 소요 곰시디 군도 다난제 체리단 퇴병 안에 저의 곰시지 짜고 나러나스에 라리안 친구 쉬고니 레슬레스 엄지라 나 헤세 응은 저 내지 강로 진비 내래 때디 코네스나 팝이나 대야 내다도 무슨 튕고 줘 봐라 응은 저 팀규 내시들에 다가나 제승비 제비는 제규 내시들 팝에 지리야 이는 내다도 무슨 카르카 튕고 유매 엄지라가 모퇴은 저 갈롭시 나러나
1: 레스 다 제점서 당기에 쉬비 디소 대가 저 레베게 자라 준 친구 지르 봐
0: 라원 라원
1: 레베 나로는 저 범에 나로도 송여레 레바사이 진수 첸보
0: 是个月子，那把这一讲做全部是要的，做的早儿给讲做饮食个月子，早儿的那边呢，你讲做刚来人那只，能给团队人那只，刚给了嘛，都是吃点就顶着吃着，的确对，你咋的讲做全部人对，你那边了，差学问人那只，长长高辈人那只，你顶着一进去对，我做早儿的了，卷起个月子，那的确对，我做起了那大白吃是那好多，你刚来的个，等到给这些个些个，你给这些也买不抢住呢，因为那等到光不接不住个对对，你刚来着急给刚来。
1: 修煤不吃，光不吃煤不吃，那日照钱也少了。因为那刚拉的个只有年少了。那是，因为那那个做单单的煤，着急，忍不住不吃。因为那，因为那，那煤的龙子没通也少，吃了也少了。嗯，顶这个呢，打团圆个月子。那是，那是，那我做对准光不吃，做对的，煤的等不吃就做土窑了吧？哎，要么用不吃，光不的等不住没土窑，叔叔给是不得让出没土窑是，那打团圆个月子。嗯，顶这个呢，打团队呢。
0: 我做这种给你打饮食个月子，类似类似，退休个男子年长了也，伊呢吃些汤的那些的，对吧？提了提顿给吃个汤，这位那些云脚汤，今年是过那些拉烧云脚伊呢，养吃云那些的泡下的，这是熟吃没装起来是不啦？
1: 是啦。
0: 听这云脚怎么伊呢？他提这个，你不吃云脚退休起了了呀？给咱煮过了烧的，对吧？咱们拉烧的，听这配备个不一样呢？俺突然难过呀去，你们擦茶不打，听这给了呀？偏人家要不是来有句蛮的是吧？是啦。先生，俺呢最近人不去南阳集团，俺提前都去南阳去呢，你过来呀？ 俺们这个孙男孙对吧？在别的啊，当个人先给投票国家些别不打，听这获得个南边呢，偏近，他提供给那些人不听给吃吃喝吧。俺们三个人就，就是一个字了嘛，都是可怜可怜，说没投票呢，也还没个被说这聪明说这嘛，特别说这边呢，得捐的来学了，你们都学了吧？提供给那些咱没人吧，也给人给用些现代来，你们都哪样个，人家差不些大多。现在他第一天了呀，伊呢，体会一下，他你不提这个伊呢，突然哪样那事，也得听过说呢，类似类似，俺们知道。那这边呢，他的看来人家学不赢，俺们就说是提供给那些。 一旦没赢，他不给就文件签完就完了。俺俺那就，哦，俺，他自己拉过笔记，对吧？他毕竟俺出去面着什么样，可是说说说笔记，现在过年的这月是完了。你这印度怎么俺们这那个人，你得文件签单天呢，你能做高老师哪了呢？
1: Yes, ta tandangi koni songwe na jin neta dige ane ngazu tanda rjungi neta di tundu ane di lubu tu tunya dinja toja guja tunya dinja jiri.
0: Yes, I'm sure.
1: Ta tundu neta dige ane ngazu ngone ma xe yungdu ane tangbu di 호도 이미나 뒤중고 나그매는 고 나용에 송고 유코 용에 서로 냈다 돼야 이미나 아니 미조지기 아니 러브로 설치 이미나 미기 마통야 서로 차 이미나 카디 조지 차야 서로 이미나 가서 단다디 계제시기 아니 호도 계제시야 맵차 이미나 급제디 계제시 뒤에 더부터 치티 세부 맵에서 아니 출시 파친조디 출랜 괜찮지 제 용에 서로 이제게 냈다 이미나 아니 라바타 강바티 조치기 강라기 슈디 맵 체니아서 이미나 지용이어서 단다 잘라서 쓰러지냐데 뒤에 라베나니 쇼주니어서 강바티레 비용 강바티레 군주에다 디게 치디 아니 따따 강바제 마심베서 체 딘제기 네타 튼줄라 아니 라바르도디 네타디 루부도 되야 딘제 딘제 소라 차디 아니 어조 저정기 나절랑민 진 치초바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1: lo chak tsa ge buku mangbo che yo re le un ro sa ge buku le mangbo che yo re
0: zo
1: lo di u gen ju ngep che sa ge thang ma len sa ge ne thun zo je ro ba din je yin du an chu di ge lo yu na du sin je un ro sa bu di ge ga de du an u di ya bu ji len tu yo ma re din je che du an lo an yin ge le an ne be ge u thang len che ya de ga ji an ne ba du zu du ga din je che je an ne ba ge lo ga bu cha an din je che je an xin ne men ga na che yong du dan guo le men ju che bu re an lo le men ju de le che ka chi du ga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난제기는 아니 맹간이야 면주 뒤돌 나야 양 가시에는 등기 엄지라가 소나선 쇠매디 네바 가시 중 양월 지면 아다가 들이 대버시도 응아매 석매 디제 만남체 뒤주디기는 딱다 띡디리야 비게 지 쇠매디 최제기는 기랑근이 시디 깔로 만나야 엄지라가 탱구나선 디톨 녜브나라나스체 라리안 탱구슈기 아니 다 엄지라 조도 엄지라가 난조 다 척동부 추도 집균이 시자 뭐임바 다 엄지라가 퇴균동 안한지 세주기 태내 쉬님도 좋발 네바 임바다 네바 뭐임바 다 안한 원고 제토야 디 개시슈리 승미도 봐라 지난 디디네 엄지라가 안한조 척동부 추도 깔로 돌뛰시나라나
1: 세이 간에 가서 뇽부지 땡야 데 조르샤
0: 레세
1: 다 가서 거세 있는 자 마세 있는 자 간가 뇽부지 땡야
0: 로
1: 베차선의 차다 디게 토부 멤버 샤 이날라 샤 나로라 츠리다 디게 샤치다 이미나 리탄 소르다 샤 준조고 코아다 딘자 샤치 토부 윤조 딘자 땡주 메바 다 가서 세 있는 군인의 세 나로 군다 뇽본 뒤데요제 딘제 치도 가서 뇽제 땡조 디게레 다 가 나즈제 메오스 딘제 마르샤
0: 주바 주바
1: 가서 조디 땡 차바스도 과 세주 카리 옛날에 땡 차제 아니 나즈디 능 요제 당세 지니야 하용도 아니 나즈디 제기 요르바 딘제 치도 아니 세다 렘버 땜제 땜바디 조르샤
0: 네세
1: 땡도 아니 가서 세 땡도레 아니 세군다 디게 땡도레 샤인나 장고 세다 냠보지 아니 냠보지지 땡야데 칼라 나가지 땡차 주메바 땡 가서 옛날에 줄람다 디게 곰버집지 아니 조자디 람진치야 디네 가서다 타마다 디게 빵야데 내버지 있는다 가서 디준이 타마다 창라 디게 땡제다 로 뉴스 좀 주지 친절라 남상랑 디게 빵스는 군주나 로랑 가서 님준이 군된주 디게 쳇다 빵데 니반 유르투 추스 그래 님준이 군된주 디게 남상 빵주나 아니 야 나제 디게 라용 그래 창라 수라 님준이 군된주 닌다레지 동구된주 디라 남상 빵주나 아니 버츠이 치체 차세다 디게 파 디제 퇴행고도 와 디제 윤도 땡 가서 빵야기 디가 세여리 디네 야 글레글레 빵야체 디네 아니 가서 디샤 초하게 눈슈다 디게게 스비어바 디시도 다스솔레 즈부디 칼레 카차 주메바
0: 레셈자
1: 디샤 네베나로로 다 고텐다바 데윤두 네베나로 닝로다 디레나냐 망보라 지웅도와 디망체다 초하게 눈슈체 디갈라 아니 공다다바 니디 디토니 무투체 딘제게 제윤두 아니 네바 셈마치베 치니엔다 아니 디제 망보 토윤도와
0: 레셈자
1: 생겐 딜노슈체 디응수 멘주체 디리센 디니 냠보 멘주 지하르도와 드레인드 류지고 멤체 싱근딜라 네 조르도와 네세 아아 드네 네가 조 남시긴 주도다 드네 괴다 디게 괴야딜라 조지르샤
0: 네세 엠지라
1: 로바르도 저정게 네 나자디나 처치다 디게 중요하게 제시 뒤간에 내가 조 공가된 나야 마요지
0: 아 네세
1: 공가 뒤디 남시디 창조도 아니 미기 즈부 디게 법이우가 디게 담닝고 여르바
0: 네세
1: 엠차코 주단 디게 조르고 요스기여제 공가 뒤도와 레드 안에 수수 조주체 디게라 조르샤
0: 레스레스엠지라
1: 안나자 디게 나즈니 카세르다 나자 디레 또 춘춘윤드니 안디 하고제 멘주체 멘다 디게 당야 요나 멘당 고야체나 멘다 멘다 모고 칼라다 세다 쫄랑간네 디게 윤토요나 디게 간네 수수체
0: 이제
1: 체토 나자 디 또 춘춘윤드니 안디 수수체 원고체야 디게 탑시 디게 당 디체나 나자 디 또 체르마진 지고 저준 나자 디 마나야라 원고치 그러바 이제 인드니 나자 디 또 총에 디니 하고
0: 야데 那么做用用擦擦明星应该都是这么着不用别面对你的收音那么能给是听见过
2: 你看你
3: Hejong Lung Chin Yin Chin Legong, Hejong Lung Chin Yi. Hejong Lung Chin Yin Chin Legong, Hejong Lung Chin Yi. Hada, get some me dolly, then, what's the way? Hejong
4: Lung Chin Yin Chin Legong, Hejong Lung Chin Yi. Hada, get some me dolly, then, what's the way?
3: Get some.

0: 아무라 게든 튀진스 칼제
1: 포모 게든 튀진스나 난치 모용 미게기 총카시다
0: 게가라 게가 땅야 칼이나
1: 아메자리아 시과 니마 니마 치지 난치 미게리아 동해 막부시자지 냥요요시
0: 올레
1: 그티드 삼바 안 좀망 처리야 차샤비니 칼하게 초어 마야야다 콜로콘비니 최머급 딘제기 네버 딘제지리야 차버다
0: 뭐
1: 라는 신기 초부춘주 망부이네데 롭티로야다 롭차야 조야기 코어 딘제 요마시
0: 아치 딘제 카리이나
1: 그티드 삼바 아니 게컵 카스 칼이야 마이게 고시
0: 올레
1: 딘제 손자 미망부치 나스스 댄자기 킴차스 데스 딘제 요마시 마이게고 유장 카스카리아 데고시
0: 쳔노 슈고 카르제브레
1: 아니 슈고야 응원춘키 바우 망부치 퇴용제 콘즈 강에디아 마진부치 장소 르동치제 뉴슈 유체된지 난수 중국대야 송교치에브다
0: 올레
1: 장게 시에 딘제 군요유베
2: 농쇼

0: 다 아니 제집이 마음이 고난서 톤도 원통고 천재치 랑게 통중에
1: 통중하므로
0: 또탕딘비 예순그 뽕카 딘수 창미 난수 지당기 미망수 딘자리야 송경치 월다
1: 알라 아므라 아니가 단디 보고 춘주이르바 네 계급로 가부친 죽으르베
0: 지이다 지 아메디
1: 알라 쟤는 나 계급대 컨트레스 가부치 오래
0: Jalia, some looking dear, you be yacht, Amedi. Then Alan, you think in a bow conan suki, Luyu didn't dig the same shiba.
1: Risha,
0: get in sia the ya, love tinky, turn that chimpu dingy, in jiminji, jubu jis, yagging ever your maji.
1: Oh,
0: look, so ya chasia bina, love joe yaw tea, simple sample tea. And again, go the ya zigu, shimba the ya jigung, koyo le sungung.
1: 丁丁拉索被打看的让苏苏切土被列个的年龄安的切比呢安的超不群群给也可不了呀嘎心大切不切被存大呀学的这大阿妹的安了什么都年什么安了就嘛莫名能中国有人什么就安了但是对给顿推及死的没有美给了呀各种切需要切今天谈的错了呀接这切的阴不热
0: 他是阿姐阿妹他的安素他的切切被推的呀从外界一个胸部的安素孙他们是的
1: 阿姆拉都你好过素你也上班了我到这位超过群就去给顿推进等的引进民进没给阿姆拉了搞不起阿姐今天他的安素错了呀记者切心不起个人生贵
0: 他是大鹏吗
1: 那是阿姆拉

0: Dendula, no. Da Lungjin Duga, Tungti, the Guji, Dendianganato, Central Hengegi, Nishi, Tanaji, Kimda Hengegi, Kodila, Yanganato, Lotse, Kangyan, Sambi, Gisheta, DJ Gibdan Tinji, Jig, Rival, Jig, Nizu Chimbatinji, Gisha Chima Guba, Wemaki, Gudunki, Lugudi, Gisha, Mawabi, Nele, Bosu, Gotuba, Nietuba, Tanisinki, Nyang Tortube, Jig Setan Tinji, Jig, Ningansu, Bosu, Karasi, Singu, Gorisna, Mansu. 您打巴的是你学苏醒南姐爹也有吧唐的心各种谈着姐你哭也有吧看到我做社会里啊生前没过吧说是爹妈汤面啊你转南跟啊你别落了呀修旧有吧提出苍罗鸡我能去让我是啦马赛呢我说的王位让我提人你给普上提切多 别尊起来给苦个表示啦人你给能力他念多你们是起来给苦个提供我心他是但是我是代表呢提出苍罗军电器你去讲讲这些一年里提出苍罗听闻起民忙不息给得起米兰那里扩点压给热对起这些
1: 他认识他们给了个新唐他能西北推着的呀请做给新不讲新应给不住经过的学习呢新南路的呀点点出击及用下谁了跨不赢的请不去吧他白图没给地堂所说呀决定约不的新南路的呀定休息你给有下谁他能西北不住催我的学习那里他的约别给错了呀进行堂所说查定的呀跟着约不这些约不请做给新不约不的呢米南路的呀回当约不新南路的呀破上约不不住几度
0: 그렇게 唐人心给啥子忙不起的压力姐不给大家的通给的苍木罗姐压单呀切都是等等大伯看起听这几里呀大家预告了呀请特征的呀请别给人拿了即你是给你忙不起特唐人心通给的来切入请姐所以提供给错啊唐罗中肯接贴了呀压托压这用心而是但一年来杨天文给错呀拿了呀即那次肯这几天心而是呢俺说下面呀即龙天调啊通这几三姐提供给错呀拿俺说
2: 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阌姆拉，阿姆拉，阿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阌姆拉，
1: 对对对对，不过春节的时候，阿姆拉达巴拉人不巴拉克在印度，啥呢？你要当是真切，懂了解？他除了孙子个用药是什么？
2: 아는아기부민도미창그망어지리샤덩기냉아래가르떼띠게제이샤니
1: 뭐두스리다아씨다생지고고고고고고르내윤춘디소파뜨다
3: 김다막부시리야초나틴제지유샤시튀진거리야김다쥐确信忙不起的难前，普助的搞不用牙糖，给不用牙，提醒同一七路着牙的企图，七路了越过中枪的吃不糖，把你给起天顶头牙牙拉锁，过来忙不起军鬼有心，因为越过了清北街了，怕么样旅行你个糖切切，普助了牙第一预备从南起来脱命，个提对越过着牙的退人的英人卡的一面干了，图三不西有毒。且呢，大一堂通过七路当牙梯引起，特人给越过了牙屁股上面。
1: 婆母，替您解顿腿筋呢，我怎么腿去了这么子哈着？婆母让卡巴中医处的。
2: 阿叔，阿姆拉，可是你对嘞，我家里卡些，给不起咱们穷阿姆拉。
1: 有的阿们心素，但是对，俺从啥子个这个他人阿亲呢？叔叔同给他切入切木的村姑买着，可是叔叔辛苦了那了，爹心对个什么买皮呢？爹从哪个礼物买着？且长，
0: 사지 근제지 망보 침비네네 딜랩 참 힘자
2: 암라
0: 오 아메
2: 그랑게 녜소도 시합다가 나 치로리아 카바치 고민테리아 그랑게 삼르다나지 나 기부충로 전에 삼부지시 발
0: 타가샤시 아메 좋아로 범장게 춘두니 다게다 통게다 치르신 지 사지 망고라시 렌 삼주 다기네 아메 노업자
2: 이네데 디지스 지두 삼바 오 nga kale kogi che zan yeng ni ye zu tu zu di na lo lia kan zhe che je tu ni yue bi che wu zhe ki ran ge san da nan yong yue bei le
0: o da ka zan pom zhang ge da kwa zhi mi da mi be di sin ge che de je yun chu shi da ta tong du su a mi sam le ya hu shi dan bi ge ta mo ne xie ne nga ran zu su zu na li nga zu su sa long yong ya ge ku ge mang bu shi da yo shi ran sam shi dong da ki si ran ge che tu be le ge xin bi ge ne ran ge 中山的爹姐，有你爹姐写的卡日多好故事。很多俺俺叔叔在农吧，电在乡村看有事，提出拿落了呀，大家转有事。很多爸母辅助宁波了呀，叔叔叔搞为爹爹姐，来了姐，俺叔给爹有事。很多农民朋友，爹姐那些，哪里那些，供给土路地的马顿，也给土路地的亚土所给姐，我呢，才弄起个苦个忙不是啥多，钱咱。 문익이 다게 통교 체르 침사디 수수 쓴나니 서토 치아드시샤 기시 쓴나니 티주 참로리아 미시 세바 충비기는 신이 봄샤리아 충제 태부여시 팀도 팀상기 차도리아 계좌 유배 사지망보 다스다스 제가 침부디 예체는 다게 통교 치르다야 좀 마샤 티 나주갈레 카로 상시샤 봄낭 세발이 경첸도와
2: 암라
0: 어 아메티
2: 예키라리아 토체나 시니 Masih cebi kena kerang kita, ngah kongsan di tu ni dia bis cuan dah sampai sih sebal.
0: Jisi.
2: Tapi ni cangku tu cilok dia cing cebi kena, anu agaknya kaji kibu mintu. Di le nari dia lalu je dia je, am lagi orang senggol dekat dia cebi kena le, yang di tu ni dia bis je sih sembgi.
0: Tak si, ame tak si, ni ma ame tak baris si, misi jual dia tu, jang cilok cebi kena, am susu le ngasur sih sih sembgi, tapi tadi di bed nasi. 车长，你水退水了呀？开汽车的，跑马上了呀？叔叔娘说看这后面的事，哪儿得不赢的嘞？坐那的，地基的，爬也不去，全部赢了，大概只有下面的。但俺做，大概同个车长也是的，特征的也要嘛些。俺俺做，退军给草原那里呀，心急的要死。我呢，跑马上给敌人，俺妈老三也会是轻松啊。
2: 암라 제능은 이 드리기 개된뒤진데 근데 담마다 치시야고 진이보 개지체난도 주발
0: 다그지 다시 보면은 수수가베 렉티 치시야고 싶고 싶아
2: 레스
0: 어야

0: 인지라도더콜리아나니기 다게 퇴게 치르주르스야디리아 총다지 꾸는 거 좋아라 지시 통은 통은 난 수익이 세 부초디리아 심딩네 염생신도 그 삼바탕 염생기 삼바디 매비기는 샤로노 창 카바 치비기네네 아니가 난수 디르초스게 남타나 로리아 뷰게 차간데 아니 이게 티지 나데 레게 시야 잠지 저동알 지시 타난 심비 빠제게 훨씬 제브세치 세브레스는 세브지 초하고 브레스는 하고요 마시 디니체산
1: 잡으르지도 안한 수익 보초 이내에 양 유고르야 키스 인양링스 삼바디 매비기는 침바지 카르토버레스는 케케토 맹욕이 남바틴제지 청바기는 양은한 수익이 변조 담보 투수 담보 디에 창물로리야지 두닌디 중 신비 순조지리야 차주도 안한 타잔리샤 텐도간즈 년토난틴제라 발라틴제기 니랑 유고티야디라 사시시제제 락도카바다가 용자시야디 기치틴제 고야도 안한
0: 정문에 은수 유고르샤디 두닌 소그라디 카바요시 양인은 수익 가르쳐오르르발 땅은 수 김다지문에 차샤비나 다른 그 유고디에 조야치도 럼티 이내시 차고시라스 정칸 이내시 머지 이내리 창문차 최비야오스 르발 수수조세 사시디게 이내리 윤중티게 이내리 창미조세 윤중틴제담 金山路水基里前提这些水不进来的那水加起金山天气水基它的土性别干的动作里啊这些气土热前的三百三吨天这一年的因为呢降心血了相个推荐那路里啊那水金山路水个养用汤送这一切起它的土性别干的动作里啊这些气土热前的三百三吨天这一年的因为呢降心血了相个推荐那路里啊那水金山路水个养用汤送这一切起它的土性别干的动作里啊这些气土热前的三百三吨天这一年的因为呢降心血了相个推荐那路里啊那水金山路水个养用汤送这一切起它的土性别干的动作里啊这些气土热前的三百三吨天这一年的因为呢降心血了相个推荐那路里啊那水金山路水个养用汤送这一切起它的土性别干的动作里啊这些气土热前的三百三吨天这一年的因为呢降心血了相个推荐那路里啊那水金山路水个养用汤送这一切起它的土性别干的动作里啊这些气土热前的三百三吨天这一年的因为呢降心血了相个

0: 내고 접시 장교 종기 등세마기 우지기 조용기 미리카타 리리카기 레지 망조타 렌토 타세 원시 바위 방수 강토 원시 바워르 메도 퓨디 사지 원춘 바지제타 바위 닝도 타비단디 지조링루 팅접젠키 편조 사브 준비 도슈 지도 지유비 구창성타 옌진하이 감치디 공회차이 라이교 치린타라 덴바 슈지원 제고 슈유비타 다와스링키 제고 조교나 유비 금린 원장키 타세 원시 바위 방수 강토 원시 바위 천수 두린 긴인 내신 싱암치외 원시 바위 천수 님의 동다 자고지 초조구발 원시 바위로 매도 표위 제고 원수 고초신 냠지 덴베 르라마기 륜규 루셰기 자탄 듀네 초르 용기 냠도 중화미마 지튠기 급기 계루 당시 계루 렌차지 초르 용 쿠덥기 라네 응시 바오 남라 nga 담네 냥의 슈비 대지 라도 메도 쇠버키웨 루중치비 천수 두린라 카초네 계산 통비 nganzone 공제진 로기 균제마 인시바 당와 탄자 루중 동리 루카키 쿠디 슈비 루다 듄토 랑교조 덴위타 조미마 투초 균레 오윤현캉 랑교조 시슝 존시트 페마구카 존소조 냠지현초 미마 초버카 라세 미리카타 레리카게 망초 펜조 루조 동리 루카제기 민토네 퓨웨 메도 시르치모고 체다진네 샤바타 메도 시리딩키 터구이 마비토 티비 응시 바오 지세 바토 민도바 큐지치바 티웨 응세트 저와스미 메도 뷰웨 르양추 퀴마 쵸께기 메도 시르갸네 응시 바위 첸수 두린 초소 테기 규티 메도 시르타 첸수 두린키 마디 도샤피 구창성소 랑교종키 신진타 봄쇼림비 우티 첸수 두린 듄토 피피비 구창성키 타제 리지 나와타 티치 랑교종기 신진타 봄쇼 림비 우지기 응시 바위 두린라 대표권에 규제 슈비 로종치부타 미리카다 레리카기 망조기 투미 림부신 천수 두린 듄토 규티 메도 피우타 응시 바위로 규제 슈비 제고 죽지지 구창성키 공판성소 응시 바위 방수 듄토 피미네 그심 춘비 메도 타 제다 피티 지진 슈유비 원시 바위 천수강토 루규 바리타 자치 징외리 원시 바우츠 표기 사지타 두준 구주 콩비 제나 슈비 베터 름지 응외유비 창마 로수타 슌다 티비 구창성키 제시엔 낸댄 센신 시바신네 원시 바위 치칸키 제지 킨도 딩섬나지 표규바 긴럽타 람니 긴닝도 공판성키 닝도체 균진타 타비 슈친단디 사지 닝도 균진타 계지 지심 댐부중네 미마기 랑조 댐부송토 북둔타 태심 댐도 동타 겐심 치루다네 편조 유린디쿠타 뷰다 공비 용교로 중제사바 삼미제바 토바치구비 내소나 유비 랑교종기 신진타 봄쇼 림베 우치타 종타 중양 태도리쿠 하사총기기 레지레 수투미 티신 원시 바위 능미타 텀진바 겐제타 먹십 팀미 투미 롭제 기록 총기탕 총대기 총미타 망조기 투미 징주마타 차제년도 봉디 뷰마 지대년도 제기 투미소 제고 쇼유지
1: 지대구비에 치 송주년니 예용 경은시 바위 천수 니모텐 송주바 팀바타 랑종기 총기탕 서구카키 원시 바위 천수 님의 지배 대추 치고 변년 미리카타 레리카기 규미직주 체디 응시 바위 제지라 지젠타 응시 바오 규디 슈니 사제 닝도 균젠타 베봉기 도슈 직도 지유브시 샴라 태고 기선주 쇼기 나조 사사 총계 기 응시 바위 방수 칸토 등시 레지바타 베드 베마 지데 닝도 게룹제타 대신 미리카기 망조기 규미초 로다 지니 퍼블린 데멘아 베 시외 징주타 망주 주주로 타댄기송 유린디크 차제 공비제기치 최소 뇌동캔 사지응시바오 제전슈유시 글루마키 메토표탕 레리카키 투면츠 두린듄토 메토표니 응시바오 냥의슈유시 중공표랑전총 태도

0: 저 페이저 응외기 제조 만조 레리 예망 변조 레리카 접대라 잡았다 저 포동타 총대 십수 대종타 세종 소주 응외자제 캡공실라 제도 되유지 생례제 진강 뉴드 자람 신창 통보소 뉴드 자람시 자동투샤 샴라 디고진 남도 십자 변조 라네 된제 소의 무주능
1: 解用江南土美国的下东区别地区前行金刚纽锥江南雄安内商丘帕基同步塔哈尔滨内宜春帕基纽锥江南西域纽锥江南区西安内安钢帕基同步宜春内新山帕基纽锥江南区纽锥江南沙巴西基地图下东土别区结合及雄界车界级纽锥江南茶为地位雄错区马兰银别金刚纽锥江南区雄山同步美国的下东土别区金刚纽锥江南区强州同步新加塞内 华强堂中原堂提醒华东地区级别纽锥冷部都有事冷地铁强雄安拍组内和山丘拍组拍的银白堂冷地西部路人车级里阿金阿金阿尼约白堂区最热的纽车级里松江阿金区区区也有事冷地西部路美国拍组居住规矩级约白堂萨布准备拍组就拍赞总控诉组别人球堂苏宁云清所总堂冲击了纽锥江南美别路区就有事美国的下东特别级 雄安内山丘牌的教学了区最泥塘干部女士在定了教育业务室华裔女主将来民让给其切强的女主将来民情冷地西部路人才接力松家教育业务堂区最里女主才接力女将来区区个切吧冷地西部路美国的部族国规的教育业务室西域女主将来民西安内安钢牌的同步路美国的下东通内 关中堂上流女主帕尔卡姆准约不是冷地西部路吉利家堂对于团结约不谈区最热的女主切吉利松江阿主区个切约不是冷地西部路吉国际合作忙波四军前内扎水堂镇安安康所撒在南女主加兰奇退入所列约不是美国下东特别级西安内安康帕尔教学了干嘛十几千个来国的约不是
0: 三零一，崇文街行进塔让中中的日记一日子公布松中车就去记者陪下。下面提过去难度写着，责任停车不拉内停节奏，我只能是。三零一，年前崇文行进塔健康饿了就去塔中塔，想到配件了，滚地动位，崇文行进拿来塔砸当聚集，确定三九用炸冲突少年，崇文塔四川甘肃云南。 元中街行政塔让中中的念头准备前的准备，行政塔让中中的日记一直公布松中车就的扎当挑战之下。三个月许多什么事呢？日记一直公布的，初步杀掉拖账帮着地位，扎起了购物摊、民生区、选举、天空系级别、健康区人堂塔、营业区人堂、满足边角区人堂这全部定序。崇文塔四川、甘肃、云南，元中街行政塔让中中的。
2: 过了十月，日记一直公布天空，也就公布国家一百趟。日记一直公布天空松江也不七八年。钞票三对，拖账帮里健康麻辣松江塔，三对监管南马街人行。每日三个月，满嘴地地松江街休息室。因为老些人健康考虑给就到塔，出来拍摄，每到了点呢，一直公布台北团来调牛皮店去买烧，就点那早点休闲台呢。日记一直公布松江通过，也是松江。
0: 我们的村队最终在了人龙屋美女娃去参与，新建塔让江中的日记一直公布松江车站站长，也给三队健康松江去借用了些充电，同埋推松江塔，充满了牛葱，来里的担当。那个黑吧，新店两座站的车站站，马蹄啊，引起三部车的，如果车的我都塔，咋说车不住，健康的忙些点头动了塔。 新建塔让江中的三控准备成就两轨蓝水组队总塔向，从此节人不松懈，大江建设领导当年，可这是不如空地单动起就，两边头确实中间塔，开展起了明年把的车就蓝动级别蓝水推广长途当地，日记一直公布塔，每台一台北一直公布一万四分之九，现在两座的团结角力七路当年，两边产线的高筑了工地当中。 现在把酿酒蓝水推广仓储当地，健康大江塔陆军温州松地铁，南北铁道当地，再送他满座的八百零片药物车就结束。三零一，长征从头振作干不干的，让中的金秀开了一地，对头酿来的温饱，过去俺当国家送去送个下下，将来帝国的南端行政变交了呢，人家所以我就能是。
1: 정진 총단 점소네 AI 중주로 채 집어로 거치 주된 조으로 채비 콜라 채비 정진 총단 점소 끔나바 니튜 항조로 주지우시 점소린 랑중기 점슈 키레기 과거 정진한 랑군왕 디튜 체리 디튜 냠레키 무버 거치 나동 국제 숨지성 시입시 서거 배시도 시버시나 급디 정진 총단 점소토 랑중기 점슈 키레 숨지소 뒤탄 뉴주 키레 툭 총례 튼조 제슈부터 랑중기 키레 카키 현재 규정탄 레디 제슈 탑람 자기 제주 7동 소기 차본의 미니 제용지 유럽 청바 체제 카타 차도 총대 레디 레리기 총바 제타 모체 최매 딩사타 네미 디주 제시 자리에 정용지 상탄 총대치 미망 튼조치 주시 소정진자 타사르 니르샤 샴라 디고르치 나드시브 세린 튼조라네 리게초 모드네시
0: 세린제 니드 정용기 상당 총대체 미망 투조기 주시 소종진자 롱고초베 제고티 타사조샤 서구베 시도 중앙시나 다딘 소종진자 니베 미유니 미망 투무초치 람루 타종타 투고 창도 동주고르티 지접주지 시진빈 케 공박케진 라다 딘섭체주 팅이라 지린 미망 투조기 레지비 겐룹 누바 체로 동아타 듀럽 사바라 미망 투조기 레드 투제 토베 페디라 군디 동웨 십제 자주 직경 이마타 다딘게 소종 듀 닌숨 인시 지유 자팀타 팀스타 미망 투조기 레그 시자소기 난들라빈데 체든 수지타 비리 조링체주시 정용기 상당 총대체 미망 투조기 주시 야다 중니 소종나 쇼유부시
1: 살게 나주 총지르 미망 맹강키 당랑 내십수가라 개용기 레디소 총제 상부터샤 샴나 티고르키 나던시제 스린 투주블라니 리게소 모르는시
0: 살게 녀자라 중구 낸딩게 탄랑 내셉 직접 루카키 탄랑베 로소 갑주시바 산시 타이윤도 조유시 로소라 슈딩 탐부인베 너주 총결 미망맹강키 탄랑 내셉 루카라 중재 상부터 유지 수념 대비 사드 내셉 탄랑 담주타 수미 이왕초비 조지라데네 루미 장진진라 중구 낸딩게 탄랑 내셉 직접 루카키 니동자미뉴 저주를 로고르키 탄랑 내셉 냠주리 야수응은베 미길키 체니톱데 사드 탄라 내셉기 냠주 탄릉 응시 살고 베시도 중앙시나 니도 자미 뉴스송 르엔 다와 듬바라 나주 총체 미마면 강키 탄라 내셉 루카 수주 르미 용기 소롱괴야 닌도 미냐마다 까지 체야 세시 미샤베 강종 멘베 토메 삼두 토다 바르숨 토 균진 체내 망베체 자왕을 띵디 주데 듀랍 사베 사드 내셉비 겐티 쿠셈타 랭게 주셈 응바체 유시 동제르시나 루카 주데 로 숨송지 탄라 루카키 렌제캠나 지베 샴데 나조 틴 숨주 소주 슈바라 조괴티 마조 미티 체제타 시도 뚜냐 십줄라 펜바토바타 샵슈 캬콘티 롭다타 디크 존셉타 조괴제수 캠네 마조제 년담투 뷰리 네샵 주베 장당 사시 첨부로 대단케 두시 템보수 유시 세렌게 이동 자매 뉴스조류 대용지 세리 캡데 다베 베제 초다 조외 지고티 닝지 메도도 비샤 샴라 디고 챤낭 되셔자 벤조 라네 렌제 소용고 주능 시
1: 녀자라 제롱 이동 자매 뉴스조류 대용 세리 캡데 다베 편종기 초다 조외 지고 닝지 총지레 메도 정도 비우시 제고티 첸제 키 초와라 균도 도마타 사르티 중 주르 되바 주된 조으로 체네 시림기 세리 캡데 셉슈 가게 도로다 세리 캡데규 망라 핀바도비 타메카네 시유시 서거베시도 제바시는 최고비진 편종싱조롭진 키기롭체 서버토세카제 WGK 균도 소 첸제 총제 딤첩 제바마세 세리 릉신 타 조나 릉신 사공기 체주지의 섬시 체리 정용기 첸제 총제 신주로 피주기 총제 지도토 응원바라 제시 산에사도 도랑교 조타니리 총제리 대신매도 정제기 대유 첸비 체리 캡데키 티자치고 퇴직도 냐비 제신 림제잖아 체리 캡데키 제이 초결 항상 제부터 체리 캡데키 템방 응아 제부터 제바 체계 자리 계획과 리카키 체리 캡데키 티자 뭐부 제동 결 항상 제부치리 망초 미팅 송결 항상 편바터 비시 살게 퇴기 총제 디 로스 쪽숨신 개용기 안탕보를 립샤 샘나 티고르키나 등 시브제 세린 투르블라네 린제소 모르네시
0: 세린제 니드 서그바라 계급 동지주 변종 다제 지태 루간에 시도 접어진다. 벽에 존셉기 유미 미리 찬념 꾸조 접의 용법이 니도 점이 중립을 고 나동 주제 고주 겁게네 니도 점이 육장을 고 튕이 다 숨도 자타 계주 겹셔 팔아 댐보 팔시 로쪽숨리 로지 찬념 계제 죽지 다 정중 시판에 팔세 대용이 아

Singelenge, Shamla Guajutu, Yugoni, Ningchi Chongsip Tabi Ki Shoksonja, Shibe, Chiji Sanguch Senat. Gitu, Mido Migla Tsarsin, Yunjong Dana Duba. Yertu, Chu Lula Sishin, Namshi Tsaran Yomba. Duntu, Kungri Kingyam Dujin, Kungri Chenwa Ziba. Guntu, Chuzen Nela Penshin, Doko Chashishinba. Kar Lepsani, Zinjong Tan, Karsong Yuni, Nyanga Dabu Shinkam Yin. Losia Jingla, Ningji Chuang Kirki, Chuangsi Gankam Yukorki, Pusun Tokbe Tunkong Ladine, Kenden Tunle, Mungshi Chebata, Zinden Chuangsi Dinshir Zimba, Gankam Yukor, Degor Jesu Chene, Shinle Tan, Yukor Nyamji Dingsub Yungur, Tsuishib Horta Chebata, Kui Yongsu, Gankam Yukor Nushu Yuku Dune, Chuangsib Tarbi Tan, Shinjo Mangso, Bupar Chukyo Yungur, Ramdi Chebshi. Kilin Chongzuni, Ningji Chongkir Medo Zong, Jibu Shangtu, Nenyujin. Ryu Changma, Tsengqin Naqtse Ki Genjin, Tu Shira, Ngojang Yulu Taksu Zawai. Netini, Chokrung Kuitu Chakbe, Laiyi Shinkam Jitang, Ni Sumachi. Sengyu Guiken, Medo Zong Tu Yugub. Kilin Chongzor, Chukcha Lakbar Dujin, Shinki Changlam Ni, Luki Gyuma Shintu, Ryu Zepar, Sengyu Batang. Chishin Rawani, Mukjin Ki Yokshin, Jungsi Dikuni, Ngotintin Ki Chadong Dapa Riri Yongsu Goryu. Yugo Watsu Chongsor Lipji, Machu Jiktu Ngane Chishin Rawar Daru Zhuguyu. Kilin Chongsu Yugo Ki Mengshi Jigui Gyunche Mebar Tugu Jitsangtu Chimbatan Dune. Yugo Wa Mangbo Nedir Pimne, Chishin Rawai Zinjong La Dawatan, Che Chowa Shimbu Rishin Yu. Chongsu Tan Kilegi Nyamtu Lenyun Chebe, Tokan ki, Genkam, Chali, Nyokye Mangbo Yueba Masi, Rengchung Zinchung Dana Dukbata, Suite Jossin, Nangwa Giba, Xinle Yugor Zona Chewa Jie Yubshi. Netini, Chongkir ki Duzitan Yongsu Chexin, Kangsara, Xinkui ki Nyamnan ki Rebdu Chukbe, Suite Pakbib ki Chowa, Kanga Kengi Tu Longsu Jutu. Yugor wa Gushib Linla ki Sengyo Guiken la, Ngani, Guangdong Jangmen ne, Qinga ne di nakse ki zinjong le dawa yong yin. Kilin chongco ro ni ni de ne jungsi dikbu tan. Xingdong ki gebu tan nakse le dewa yin. Ne di yunjong zibu dube ngo ne lopam jikang mo chung si sungu yoshi. Xiedo chebar xin ne ningchi chongkir medo zong ki lo xie rin chongsi yugor ki chomrar mik di. Xingli yugor ki kenden tunle nyamji burtu tunba che ne. Yugor Namzhan Tan, Tie Chala Jigui Gyongyong Ang Zugjun Cheba Tan, Jiangdo Pige Ki Namba Saba Dune, Chongsip Tabi Ki Mengshi Gyunche Meba Denru Dangwashi. Kilin Chongcu Ni, Zong Tie Tsuishib Lamlong Chungwe Chongsip Yugor Liri Pige Ki Becun Shikshi. Mido Zong Ki Genku We Ngozhu Cheba Shinna, Mahonbar, Mido Zong Dini Yugor Zong Changjian Tu Dugur Mingne, Mido Tu Yongwe, Yugo Wei Nyamlin Chorna, Nushu Yugui Sabdu Dungu Ta, Zinjong Kui Ta, Zinjong Sati, Tishin, Jimju Ta, Shunglam Sogi, Zugjun Kangyo Su, Tugu Jitsan Tu Dongwa, Jinnu Yugo Nienche Sabi Cheba, Yugo Chomre, Jimjong Zugjun Shukche Dongwa, Shakdu Ta, Sadu Liri, Chenten Jian Tu Dongwa Che Chene, Yugo Wa Mangbu, Beyu Mido Tu Gugdi, Ninji Yunla, Tu Xi Rangdangwe, Lewar Ju Yi Tsam Su, Chuo Zhang Ji, Xi Bie, Mozart Ki, Zhong Gui Nyam Su Nyong Tu Jung Ne, Yu Guo Wa, Mun Lu Jin Ne Ki, Yi Wang Chuk Xu, Nyam Lin Chi Tu Ju Gyu Yim Shi. Gen Me Lin Ge Ni, Ning Ji Chong Ki, Chuk Yip Chu, Pu Chu Xiang, Gen Me Chong Cu Ne Xin. Chong Cu Ti Ni, Xin Qin Lam, Sum Lewa Chu Ki, Ning Ji Chong Ki, Mi Huo Pup Cu Gyu Tu Cha Yu Ba Tan. Ning Ji Chong Ki, Tan Pa Ta Ji Li Ji Li Yu Ma Shi. Gemme Chongchor Nebe Gemme Lingni, Jinne Tangchin Ta, Dapin Rawa, Kenden Saka, Xingtu Gora, Jungsi Mekor Chung Chung So, Mikse Ki Yugor Namzhan Ta, Chala Changwe Jigui Jigdu Dube, Xingkui Ki Jungsi Chokdu Lingga Si Yinxin, Tini Talu Dawa Ngabara Ngonsu Chongnir Chegu Chokushi. Gemme Lingge Namzhan Ni, Gemme Chongchu Nyamdi Benjo Ki Chesi Yinba Ta, Tome Chakgu Ne, Jie Ki Nyergyong Totang Par Ki Tunda Chichung Changma Ni, Chongchu Mangcho Nyamdu Shu Ne, Tangchu Chebashada Yimbshi. Se Gya Kyun Le, Mu Du Yu Be Gemme Lingni, Chongchu Tang, Xinkui Zinchung Jigdu Du Xin,
링크티 녀경 제베규 예매 총수 신뢰 변조타 겐캄 링년 유골 냠치 피게 총시 원스 고치네 윤진 송메가 내디니 선주탄 투친키 녀수급소 녀콜키 총미 정총 캄친베 방토로세 디네 식토 교육시 예매 링케 난토 규급 메고 총총타 다편자와 르지쿠 더신 신크 미도쿠 내창쿠 사칸쿠소 강구 탐제 좀 유베 내티니 수규 링내 냠레 남자타 팅럽주 제 남자 시직도 내베 유고 조선 쿠 개발 진 시기 지 주초절시 중세 메고 총총기 주슈기 남타라 머시지체 초기레 메가 람파르투 초신타 롱코로 베케 싱거소 모차르 비키 치버자웨 춘덴 진종 비마르 통통기 유베 원에 미키 가든 식토 교육시 개매 총추 당지부 수지 전교 괴견라 유고외 국쿨 민네 개매 링케 제유 차라직체 균체 매바 투고 지산타 서교 최신 요시 유리 마고와 네디 총세 유고타 팅럽 신뢰 조선 주제 매도라 데마다와 파마푸추키 제외 롭스베리소 직도 뒤베 총세 타비키 베든 서치소 교규 이체 유지 송고 요시 정숨초 진정 쿠니 편종기 정총 진정 리키 계급기 가방아 림베 유골 진정 쿠 당보티 인신 공부 뒤메 캐추 문토베 제보 총초니 정숨초 진정 쿠 투내 유시 로셰진 닝지 총케라 공부 겸더 종시슌키 진정 쿠키 계천을 띠네 산에 티게 망초라 뷰리기 내찬이 교로 구자 당디 유골 셰슈 추체 나외 공토 당와 탄자 망초 버팔 축교 용교 구치 챵시 제보 총초 총미 츠노비 고급 상바티 탐소 체네 유고웨 내차니 오시 츠노비 선교 괴켄라 년난키 내차라야 커미 주타 녀치 주주유 창마 안초 능미 츠 녀경 치구유 김키 고자 초구 차베 튜딘데 시 셰그유바 팅우 셈르 콜뇨미 제송구 요시 제보 총초 켄돔 투찬 갸타 십주 십든 유블레 투찬 십주 십게기 내찬타 양나 김찬 정칸 녀경 치구유 시도 중화신나 탈루 투치 당보코나라 총소 용라 유고 용보 고치 갸탕 업주 학잠 중유시 내차 녀경 체메베 중민 외네 셰비나 과자네 레가 시 최규 티야 당과 야고 시토 교류진 제보 총소 중민 로로니 김키 과자 레슈 투베 중민 제치리 로로 레가 슈세 차야 내차니 총소 용 내녀외 내차 아슈 티 인신 내차 티니 제로 녀동 갸미 쪼께 로로 광동 신친 레드 루가 키로 겨워 총추 난키 김창 정한 교구 제발레 추부시시 차양 내 차녀경 최고 초고 내송 로로타 총추 티게 총민이게 티르 레가 치그유 로르 선교고 켄라 아니 제로 니동 야미 쪼께 로로 티르 레가 제발 용어인 다와지르 용보 고랑아동 학점 요치 레가 이네 갈레 첨부 민도 내장티 니 김키 체르 유자 레가 유드 레가 용와타 레가 미드 김토로네 녀수 겹초고도 지송고 요시 신뢰타 유고 냠제르 디네 닝지 총케키 총셉 타벨라 고급 서버 코드 제유진 푸숨 촉베 켄덴 중규타 르컴 소웨 겐캄 코류 디신 딩서베 미추 링네 제게 로규 인린 덴베 사공기 링네 타 릭저민키 망수 디탄키 유고 냠린 제듀유 닝지 총케키 유고 레지기 구슈 타냠지 친뉴 강내 뜨네 총셉 타벨러 유고 키 쇼송 간네 총미 츠리 슈네 튼 탁주 제 유바마세 냠토 초고 차고 집에 트럼 사바식 토 교신 유시 생겔랭게 콘토랭게 츠 샌드로바티니 고주 토 유고 니 닝치 총셉 타벨 키 쇼송 자 시베 치지 선교 티시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추르에 매제는 여봐. 양 사진에 사진이 갸쳔보여 말다. 사진이 갸쳔보여 말다. 샘진에 매제는 여봐 당한 종조들 종조 종조지 봐도 샘진이 이게 딱서 여봐.
1: 아니 아니 지지게 내단데 제지기 나라를 길한테나 저기 뭐 저기 함을게 뒤 첩당에 나라 변화세서나 샘진 속장 제게 지금 건조기 다지게 가서 줄로 도다이네. 건조기 계속네. 전도 렌디오선 지금 막 오시고래.
0: 어, 어두 쓰레라. 어,
1: 근데 먼저 저기 멤버랑 게 당서도 좋아라. 아,
0: 당지요.
1: 당 컨디션을 그냥 저기 배선을 지금 제자 레런스.
0: 답에 자자는 머상 남다르 지당 중에도 졸레 산당아 하 공당아 하 산당아 하 알라모 호 호년기 왕보 마 인이
1: 대달아
0: 코르레 람조 하르 나고서 야우 아바 유마 아마서 나고서 양디 코 어디 미드루디기 기타 카지 밀탑겐자 양 카지 탑제 지기 지기 우두스
1: 톰탐 톰탐 예시 탑제 조르라 톰탐 제 나라다 미 카세지게 데 양고 양고 주입선데 지
0: 어 우두스 우두스 다 딩상한 좀 미 망당제다 미렐릭 랭게스 제 미젤 다 나가레레 참마고지 딩원제는 미직 베지 나가 숨즈 잡으래
1: 어 맞아
2: 대매 갸주 침뷰 벌럭 치치위
3: 오황이
2: 돌수 강기 빈부 림신 튐포파
4: 콜레 쪼키 차겐 시디엔 퓨기죠 점린 유골 믹스 미유 탁대신

0: 저기 단대게 계란치나 저기 저기 흉지 여봐. 흉지 찍네 마 권에 쇼드 채불라 남에 님은 듄즈 고르 봐. 드린산 찍 권에 쇼드 채불라 징남한테 준도를 칭요하래 근데요.
1: 당남한테 준도 전 당한 주지 님은 같이 남남에 잡도 그래.
0: 어 나서
1: 결라 그 뒤에서 전에 더 결라 자는 장갈라나 님은 듄 잡수도 제모도요. 나주 급 뒤드나 뒤 주랑 뒤 차장랑 잡기 힘들라.
0: 어 결라치나 뒤기 하살라 쇼된 다야 맨에 심베기 타세기 제주 되겠라. 참여하러 봐.
1: 알아.
0: 뒤뒤 결라치나 저 여백에 단대기 최제 노산 봐. 최제 노산 공기 흉디 초과 심베기 처분돼 승유배.
1: 다디 간주 총계 빈든지도 어디에 집회지 최제 노산 회사.
0: 어 맞아.
1: 잡도.
0: 콘서트 돈에 결라치나 저기 체인에 야면은 당 먼저 소소기 미리기 제주에서 열어 봐.
1: 뒤
0: 멤버기 해 봐. 이제 가르도.
1: 다들 권한주들 양 저기 나선 사발아 양 다 함모당 루무 잡고 잡아 다 범에 제공을 하지 양 범어랑 돌아 어떤지
0: 어
1: 범에 잡게 소주
0: 소백에 나와서
1: 와 어떤지 또
0: 어 그래서
1: 예 잡에 나와라 양 권한주기 지 간서부터 배든 거 수장지 제게 능신 다 간서부터 디마 잘라다 강강지 배차산 강강지 배차산 간주 보줄 진짜 바로 디제 쉽지 지기가 어떤지 또 당 간주 디마 제는 잡고 상라지 당 진다가래 진 독사 디게 DJ Corpus Truth is in top.
0: Sedans and the Yomar.
1: That George Yoran and Lamotopek, that George.
0: All
1: did Matochenda Yomar.
0: All is. And Sembeg, Lamotopan Jiggy, Yan Kunazuki, Digi, Tandon Jebugi, Sedans Yorba. He get Jigua.
1: Oh,
0: Lagina to the Yomar.
1: What do you marry? All
0: is it? Tajo di Galazemo Cayor.
1: Gaga Yomar, Danganzuki Lunda, Nanga Surijudo.
0: All is it?
1: Again. 과거에 몸부터 어디 갑제 맨행에 줄어들 그래서 그것도 다디비 삼어디 슈트비 카둘 다시 보고래와다 다시 보고라든 다르죠들 쉐버지가 다 로주다도 레벌 미남 손남패기 되지 말람치 잡딘 다르죠케제 슈트기
0: 어레 아니 갤라디나 저기 다지 멤버 미래라 여봐 멤버 미래랑기 다지 남준기 소화기 된단 줘 봐 디카르르베 타과동 먼저 내향기 나와게 다지게 멤버 미리게 다지게 팀장기 좋아져 봐. 디 넘버 컨디션 그래.
1: 다디 배드 님 이제는 당 아주 저디 직접제 강서부터 나라도 신뢰 당 이제 다 만다로 이제는 아주 비다 쇼 당의 젠더 토랑 신뢰 당 토래 된다 된다 된제딘 비급디디 채울라 망머 봐. 코 카탕즈 당즈 다 딘상 제는 당 아주 또 직 강서 당 아주 잣답기 봐.
0: 어.
1: 응, 아주 잣.
0: 자수.
1: 자신답. 당 아주 이 죽죽 랩게 로드네 잣답 제 둔주 탐발로들 아주 이 차장 지주 그래.
0: 다. 어, 나세.
1: 되게 대충서. 네, 어디네 죽을라 다 티캅 디디 도담 디디베. 흉기 제장 디 찍네야 다잡 소르르 다베야 치로라 톰라르 디 토마토 장 디 야그러면 이는 아주 이 다다 향기 죽을 때 망소 소설 때
0: 근데
1: 보조시 이제 주 보조시 이 자신들게 주 보말래 어두 전에 단다 이제 자지 깨다 챔버 이제 다 처음날 배에 녀에 매버 소르지다 찍 어디 당 아주 자신디 배게 당제 독스던 찍 니네 전에 다다 아주 이 스무장스 때네 다 파랑 중주지 어디 저 어디다 아주 엄마 부르는 뭐지 기타 참 중세단지 바고 어디네 제 뒤는 윤종대 하장 기부 여 왔다 뒤네야
0: 어
1: 딜라다 부부제 뒤네 추사용
0: 법주제
1: 법주들 인정제 이 윤종 하장 인정제
0: 나
1: 땅에 막 랑디디 제 돌라스 집어만 대 제딘 유거 용도망도 어딜 때 제딘 아주 저지 망조 용보 용해지 뒤네 아주 단 탄잠이네 미리네 계급 시주 망보지 왜 받아?
0: 아니
1: 다 망보 남주 그 해지 남주 동주 뒤지고 그 시주 먼저 줄고 지지 독수 롱주 제기 왜 받아? 계급 같은 채무 송상디 계제 둔주지
0: 아니
1: 그러다 직종 시주
0: 배드
1: 망조 용법 이제 용기
0: 아니 먼저 멤버 미리 안 채무나 얘기 요 말해 깨 요를
1: 얘기 매버지 깨 요를 얘기 빼주 당 중 먼저 비유 빼주 당
0: 어 그래서 지금 먼저 이게 맹게데 근데 집에 갤란티나게 맹게 또 안에 지나랑 먼저 지나 근데 직선 나
1: 저도 맹게 더 지나는 거 열개 장 던지 얘기는 년 천어 종래 향다 래 종 당보고 민
0: 맹게를 안에 단대기 내 고향 벽에 있었던 집에
1: 어디래
0: 어디래 아니 데 가서라 먼저 이게 디나라라 단다 저기 저부 주요할 송도가 디든 디능 신기 지금 저기 음악에 다 지금 내

0: 但我们拍拍个钱呢，难过难过收入啊，年节年节啥收入啊？平常节是全部提单，先别开药的。
1: 那今年俺最近个刚说话，慢慢给那江长荣司机吧。
0: 那
1: 有一嘛，那要顶着节嘛，他不是没接给那嘛。主办单位的手脚吧是协助了，顶着送货也我顶着，我顶嘛也完了。
0: 哦，这上外古路人不是给田园给种点的。
1: 我顶着顶着的，顶着就什么庄子接。
0: 哦，那是。
1: 我顶着。
0: 什么庄了？给那田上田主钱了，古路人不是给种点地过了，给那田上送了。
1: 是，他地个地主钱呢？他古路人不是给种点的了呢？他啥活儿接？主不接手脚也完了。那是他什么多啊？什么？什么对着我说？他什么顶着担当当着？地修不是协助也罢，但那什么个肉，把肉顶着，或者菜也罢的。
0: 哦。
1: 担当顶着那，他地啥活儿接？修接，参顶着那么着。
0: 什么个他？不是不是个担当大伯个大叔的。
1: 大叔就秘书就要的。
0: 地茶嘞，就要的。
1: 茶嘞，但人家讲多一不接，说不得接那米找不着就要的。
0: 哦。
1: 明年的就是。
0: 哦，那是。那你明白人了，去路是的，他要么就直接开药的。
1: 他去路的。차례 비릭당 차례
0: 아 아니 야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

0: 你看你，这种龙井年轻猎工，来见龙井一。
1: 军队吃着，腿多东北塔，各支四军地内三支旗。
2: 军队三军忙催团练所，军强度区委行地内前。
3: 他的建议，三五组别来成第二，平常农村年轻猎户，团练农村旗。
4: 三军军队军强协别来参演。
5: 你对三个月门西部呢？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
6: 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
7: 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明在当中。三个月班，也看
0: 진의 시타 계급 섬류타 룬주기 커섭이 라도 카바기 공제 티웨이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이 커섭게 지정 롱주 제초 터시러 월응학교 조교타 켄친 능신러 월 시동 계기니 시조교 시브제 남주 중국 지팅키 레니의 펩미 루진 능조
1: 중국 지팅키 윤지 라도 카바 城市 야기러 딘자 유라 서장 코규디 카바르타 안가 마우에 레츠치라 슝길 인제세 슈르체 롱스제네 태동년람 칸디르 시처 카바르타 제기야 르지 치리 지거 지처
2: 웨이 겐나 쿠추 추제 촨라 쇼샤
3: 카지베 추르베 추르 어제 규베
2: 디
3: 칸교 년람 카바 동다 님부디 참쇼 중국 국제 카바 동다 사와 에 카바 동다 제외 모서시
4: 在当地被三军超过领军公干上，唐德林业内三个初步的雷阵天的第一个偏中龙城人之雷公票开龙城区，三军管队观众席被其中雷阵的是，俺那天的雷阵人中学院变中心。三连家公干上，俺天的雷阵人中学院是等于，天的三军管队观众席被雷阵上，决定作为执照他三军管队席被南京抗日特殊席被，两件呢，南端抗日日行都乱乱的在那一部署。
5: 对于一控制的内场，最多点点偏向给喷油的那些。
6: 三九路本队观众，三九路去判罪。
7: 三九路本队观众，三九路去美容。
8: 他的建议三十不等于偏向龙城盐城理工学院龙城去。
9: 三九路相对理财，
10: 三九路本队观众写的是。
4: 三连杰，我了那把车决定作为叱咤级别人群体，先行拿手。昨天七个人民用它比较，第不第呢？叱咤三部曲。三军管队观众李增奇决定作为叱咤人群。三连杰，真的决定作为叱咤级别人群呢？我了那把说呀。
9: 现在重点的建筑从最先想起，逐渐转当前铺盖的当局国际图，损伤贴贴当，防止注意看，先看不行，研究学习。对龙西部现在重建的建筑从最先想陆地创作的单位团队呢，克隆出土罗里克提送推行学习。第二场被俄都出国的战斗，现在中南北结不西去，俺们台北你们是六百年前瀑布当北极，诸多前部学不通过。
4: 我懂了，各位总当求新学习。况你陆地创作当这部书记堂创作，你们的编辑去经过普个运行，原本去空了新女预估实行了短片堂，主题全当检索别个学习。接着你到下面举起六千的盾牌了，陆地创作凝聚团结，新主新别七年，你们的抗作性，各批团结内算你二十平内按松节女学不应别，某人呢团部加码出个申请。
9: 罗列穷娃嘞，这个游戏，罗尼巴拉现在行政处理所以列团明年破归了内存三百希望那样按女婿子女把这边，团部体外托马塞，罗多年纪没变，确实取得成绩，得糖送个多，借破归去七天七星写不糖，各部队空了新职穷们，文件空里三批进主配不起应变，罗队重组实行目，已经握住确定性格的定格，空气我了算三百取得成绩，得不游戏。
4: Pajula, Sembate Samatabe, Yumishiki, Semje Chimbe, Kontrawa Yonshi, Sujila, 내순 서베 셈바 파주라 때나 용기 민두 제 파장의 초소 주모 주기 디다셰프시 다지도 히말라야 안유스 전님베 튠밥 토야 차마 하장주베 파주기 카나토 마소규 튠밥 토르 제종 센자 용기 메베 유미츠 셈데 쳔보시기휴 디나 순사 대비 후셈자 수진차휴 디 불규디 통위 셈데 쳔보랑시 공기 종주 레지베 네티데 신두제 팀토 냠토 탑시 최바 교육시 망조라 탑타주 조규 메베시 등주 유지 미시기 셈바 응원라 샤지 추나도 반네 년토 조미 대타 시 전국 대비 탑디 네드 사브디 타주 투휴 사베 뉴장 뷰장시 용지 불규디 유미 분다츠 네티데 갈레 망부제 유지 대야 장애 도급 ngola meme namtu singme to ne zange mewa so ta deji chadu chewe ni mewa singnan to metala de ne zange kan re ri si tu sin hyu danga zema nga tu ta dong nga tu thu gor che de ji sang sin so do ji thu che chung che ji nge pa ma se ta dong la ni la de ne nga ro che hyu por gu ji chong zu chen ze chen ga ba ta nyam to ni da le singnan to ne ji ji zu ta nen bu ne ze yu me dao zhu hyu 사신탄孙尚恰别了乐道恰别学别不与哈江塔别内地孙尚穷学这样努力重组给他求求恰别当对内俺有恰别孙尚提的强度他宁至落个所是恰别사신탄呢对南千不停不同급普贵其娘来看起内地的사신起妥当不同行李尤其轻松行去基座星期来住偏地学内即觉得托사병扩追他 제주도出借金额度七百件钱的，你过去有没有兵长？听着平日的叫俺们托捐吧，估计钱也不少。有没错？哈江高原百姓呢，龙州去过这么几地的几百天时，三百零天堂，三百了民通加吧，其中堂新区去选的，我对参与的协助吧，努力所在堂，拉出的牛叔叔，那么团来了的呢，罗马人，你们来看去偏这罗日的罗日马的吧，来所请求是。 接下来你都讲明你是这样的路了你们来看给基本不过了提接东西比较好怎么办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了提送给顿住了好怎么行用不给咱过
5: 코르즈냥 대외 치료진 옆지 지가라 사변답 교나 뛰어가 제부 레지미 서토키 뛰어가 데레 노뛰어 총처로 라량 로리 총 옆지
4: 세례제 고난한 주 센터버티니 시제 총결의 계제 총 재신 상케 주대 전단지 포르그의 담주 고조토 선상 캡대당 방주 주의 킹 시코비테시
0: 미리 듄지 괴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게크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기초용了列团主板 팀了电话堂 全大铁队 팀了军板

0: 생각에 샴라 넘버 2 모듈제 원고 차라작인 시키 미제 덤규 고제토 레완라 고미고라 미제 모차라 되버시 크베시 세나 유비슈
1: 생례제 니도자메 뉴스조르 참도 총제 자야 종기 만당 참도 타르제 야존 시베 만소 정신케 젠도 갑니베 데랍라제케 종진베 견제 차유티 로 십주 십실라 레베 원고 자명 도지 괴주 디비 듄토 굴굴 체네 카잠레 통주 메베 동캡식 균에 대유지 살아야베 라제 창수베 신기 대세 콘타 담트바 신기와 개발 강양 통주 메베시 좀제 캡타지가 콘라 종진베 견진케 아니바 토비시 콘키 고티바타 테몬 양양진데 답 대수이케 라다티 미참마라 자메 제딘 토네베 왕토당데야 니레시 댄송타 베준체네 런이 라왕위 베탑게 라부트토바 라주세규 탈로 로십지 십실라 레벨 자명도지 저협종 카르강 총주 종습기 김성식도 기바타 제주네 우영국임시 중두 김제 변조 심바타 밤에 신뢰라데네 초와제지 유베 로나초웨콩 나산네 한이 거부 유진 진중 민생 조다 냠토 의봉제 김상 중비휴 로접교 라랩감네 순 콩키 젠볼로가 다 냠토 차라갸당 로게 로종세유시 게제토니 비리 제답 제베 라제 종웨 콤바지리 미니라딘크 차라갸비 레림 참아 게주 신키 게겐라 게자 팅진이 니지 서다 시도지 유메 원장 콩키 치스란네 따와타 디지 술키 규제토 양양 최십시지휴 차라 팅 담보 잡고 콩키 동케 교고바 미신비 미닌기 태가 때베 왜 잡어 미끼를 보내 미주 조주 메버쇼로 젠베 콩 소텐로 콩키 고 육삼체네 녜소 첨부 잡지 라리아 차라 잡지 제브시 로제 송치 살라 수조타 살라 갸단게 라제 창초비 샤난케 겐라 카세티자 콘라 나즈시디휴 라제 창초바 장치 자명도지 로코르모로 녜골키 샹탄 총데토 로게 살라 갸베 레가 삭세시바타 셈자코비 김세라 싱주 냠소치로타 당제 덴토 도로시디휴 로망베진라 콘키 라제 테르데네 바베게 소와르 르신휴
0: 제로 니동자매 뉴슈 저주로로 저협 종키 마르당 참도 타르제 야르촌 시베 망초 릉진 키딘도로 급니바 무이소 고소부타 종조 울린니타 샹키 레지베 구이롱타 제구이고 잠양 도치 로고 침비 딘도로 낭 슈부시 딘도로 마제 콩 종 미지주기 직두 소종타 샹키 레드베 규림 시부로 다종타 응규 링부 슈원티 제유시 미래 준주 유효초나 미주 차와 강양미 로기 차례 남창기 종진비 자진낭 앙니버토비 콩라 심귀 체메티버타 거진 첨부 초신 유비 딘도로 죽지베지 콩기 티봉 정바티니 딘르타 정니라 속조로 친긴 레튠바라 쿠구루 슐룩 첨부마시 뢰동 띠네 체메베 정니리야 쿠구루 슐룩 첨기 유비 자가 톱니 치르로베지 자미야도지 라데르 미티웨 망웨 켈린 톱친 응악도림비 캡봉 태양 종주 티가네 타고르키 샹탕 총대 망보르 캡디 바바라 탑람 균투 갸체르 친 유브시 원체 오자민비 콩 응아르웨 로파 양부탄 여러개 쥐린 체계 도 주로탄 콩기 오죽탄 퍼주리 배덕기 튜닌 원바라 체 유브시 왕부균지 인비 콩기 로자딘비 배준 흐미 체리 쥐당 호르다 장리 바바라 딘디 용화르 체배 덤규 카가르 총추로 캡디 샹낭키 미창매 악주 체유탄 미비 체유토 주르라 망초 규메탄 미세 초지 티웨 망웨 폭든 튜니르키 뒨규 체배 레오양 통협시 그도 강자시 체롱 강의 체제당 배더 플루미기 쥐당 장치 마웅바라 레오탕 외난키 킹바 창마라 용조 사무톱협시 딘드로 죽디베지 장면 도지 시지체니 키 락키르 감나로 콩키 생뒤 락키르티니 신랑 몸소 작치 마인바라 사자시키 정리르 카르디시 제뇽웨 살아 작비 락제 장추바라 장리 카르디테레 원농미 꼬이바 제꼬이베 친구이 동지인 시 락다체니 랑키 섬진 몸바라 제엽시
1: 생리제 콩랑 안남 수신주바티니 외연구 살아 작기 시키 미지 담규 고주토 레완라 고미구르와라 미지 모자드바 시쿠프티시 팅디 주된 소위 제라시베 낭지 주담 따가시기
2: 말레 하베 보네 자냠타 튠디 로지 시드윈 제타 덴베 지도 리노기 미리기 저와 산덴타 페게 당디 Tunji Tang Jurju, Shibe, Shitun, Zitu Jetan Debe, Zito Rinu, Yipen Jun Sabazu, Jun Chibe, Topshu Chimbo, Chaba Chibu.

0: 一个主播铁大明康给他了你能按照金柱让他叫他让他叫外金柱给一个铁大了那样二里西北拿入家外扩扫主播说是拉切据天康熙热心铁咱们都对的早把口外乐队扩顿店面内三三路新把桥五西北扩顿地了呀杨家主播都是那个孔我托诺泼莫我罗罗色都乐队的走地得队接将茶 超越多堂他们我先让明天集中教室可对不定点几个团呢按照了电脑我的话了前上早了呀进入一个局部里民康给他家民康给他家过过的家当地看到的进入让他家过过的吧进入让他家我活浪吧我就说话的细节节让这周边都去那个超越多堂他们我先让明天集中教室可对不定点几个团呢按照了电脑我的话了前上的特警学部能行准备往云南的送别下面铁大同我托他们过么样认识我给跟着的大概人前上我的你你别咱们都下班的马道几个铁线了家呢大概让着完了到了你写着特定的各队学院给南端屯大宁部的卡着的是呢 早晚点被大于九州铁线培育培植起来哪里没人我的哪了呀那团结九州南大街大于九州太阳天天看的是那马诺没出版团呢培植哪了哪是学个团大第一培育穷村给他怕给完了大于九州给 那把了呀俺这七点几代三十当一十几七点在呢人家三十七八人给吞白土地不塞了说吧擦板塞了说吧他个能行给准备说了天天谈的债主主适当去多了你能行陪着马车把铺
1: 提前给土肉汤土地肯德西的能力吞米早晚点呗炸鱼煮煮的能行早晚吃呢军人汤早晚吃呢培植钱又不低我才提不起来的下次零点三级七百个不了压抑呢铁站培植没去外军在卡着来时呢那零点三级个不了压抑呢俺做不去就要了吧人都生就生气人不得给刀杀不得给煮过来给培植的地点就要 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比如地地瓦了
0: 대지 로비 있는 리네 사지 침묵급대에 있는 중군 최수지 레샤마도 팀이급을 야 있는 다 뒤지 근데 실례 팀이 자월 대배 자조 실룩 디능신 배주 체바 자월 체는 딘데 샤다 레샤 민간은 당계 청년 미래기 가르쳐서 표준진의 균진 체가래 답의 동과 레세기 제조기 수주 상부 디더더비 와라 대외장 당한주 균진 야구 체규디니 아주 미럽지만 한게 단대 미럽 남게 두더 매배 원갱 개첨지 레성도 너무 많아서 깨지 딘데지 시행 말벨라 랑기 미러 제바시 랑미르기 리니엘라 제데 최고유 세게 게제디 용수 타고지를 와라 다오는 가도 게제디라 코알랑제 이거 더블야 차츠니 셰베이나 제데 약쇠 주어를 와라 제데 최고구유나 제데 약쇠도 가렸으나 두미 다도 슈네 댐베 다도 그 추니 다도 그 예수 신 양탁배 토하는 야인은 배주치야디는 아래 대비는 다 지대 낭내 지대 약쇠들의 성도 로라 안주 투미 다주 슝나네 댐바신 랑랭도 큐와 치고구 레스에게 깨져디 시에구에베 군재양 가르레스나 미리 컨대시기네 미리 소수 이길러 야이나 다들그 추니 다들그 예술들을 열에 뷰에 다가랑을 봐라 뷰에 다가랑을 어 뷰일에 미리랑이기 깨탕 툰베 다들그 추니 다들그 둘로 다들그 예술지 열에 봐라 계시 추니 딜에

0: 대바 야마나 예수 딜레 대베 페주 지당지 제바 이마 투미 다드 슝레 개베 페주 지당지 차버리 디이나 강댐바 대베 튼디야 파르 강사라 다드 무투바 베차샤베나 딩엔 아주 베딘데지 메벨라 nga na cha me ya nga ga si sung si be pe ju ba la o ti neng xin che je ne ko dun den mi tu ba ji cha yong ge tu mi da du xiong ki da yi ju zu ta tuen ji ju zu yang na da du xiong lu ge gong ba neng xin pe ji che gu gu de se ge ge je di xie gu be gum ze ge je di xie gu be ne ga yang ke le tu bo de be si na 당부지 뒤에 떼바보 틈이랑 이게 공부지 다줄 치료되는시 이지미지 폐지 낭패셔서야기 깨지듯 시에고의 금제 당부지 가져서나 틈이 공부지 틈이 제배 나도 흉투 세외 춘이지 내쇠들이 제장 등을 더 뷰사드 재미 틈삼보다 정이기 공부 인자 공부 니카데스나 그랑 심주나나 슈제 대박한유기 지겨지 말에 뷰계기 루루 뷰계기 춘이 뷰계기 예술이야 섬시당 20년된 제배 멍시 토하라 충외 뷰계를 두드시베 다두기 슝지로 와라 제장 예스나 당부대 뷰이사드 제부 틈삼보다 정이기 공부 인자 두루 디능시 이지미지 저거 제세게 금전양 다가이 니바디 뷰이 다드 슝루기 춘이제 뷰이 다드 슝기 예수양제 예수이나 예수디능시 저거 그룹알아 시양 금제 가려서나 다이 주주 대달 남바디 토네 제베 더총당 주디니기 남베 토네 다툼바 규에 남이 이내레 남이 마인베 체소 진룩덴베 다드그 슝룩지 인자 다드 슝기 공부능신 르장 베제 최고그래 제자 다드 슝기 공부능신 안주 라렌도 큐와 최고그 레스웨기 금제양 다가인 안나무가도 뷰이피지 집에 규림 나와야 있나 다졸탄 다그능신기 탁자서 어웬 내주딘데 하베급려야 있나 깨져딘데지 시에그마드벨라 다졸탄 탁자양 노샤세기 깨져디 시에그루발라 깨져딜레양 애들나 코크시지오라 알라 다졸탄 탁자양 노샤세 깨져퉁우딘데지게 턴다안간도라 가르세시세르베스나 당부디 쥐튼소 노유 바게데디 슈레양 코아레 로알라 슈레양 코아레 자조탕 타자양 노샤스드 전에 셴양 주드에 노샤스고 로알라 튼다 디셰브 로알라 니바디 튼다 카르스 셰브드 베스나 타자탕 자조소 마노브 체디니 뷰익 페지 집에 규림 나라야 치멍시 시제임바지 댐버 로알라 치멍시 시제 임베지 때문에 치멍시 시제 임베 근데 타자 당 라조량 노샤스도 전에 근데 다 지금 뷰페지 제발 그림 나라 치멍시 시제 딘데지 근데 창민도 노샤 제가 된다 딘데지 때문에 와라 된다 수마디 카드 세세 채워서는 대쇼라 야이나 아탁바 암 양면나 노와 디지글라야 다 순난탕 다가는 신기 마랑바 다가는 신기 콩루체베 된디데지 때문에 와라 제자 자졸세야라 속바 탁자세야라 속디게 뷰이 페지 체베 규림 나와야 이나 네바투 마노브체 네바투 창괴베 차긴 마시게 둥기 차긴지 차와 인자 디디디나 마노브체디나 하장기 개체무시버리 제자 투미 다들 슈네 댐베 공부 능시 안주 라린토라 꼬구르 알아 꼬구르
1: 新建南部组公共商，唐代开南区新兴八天的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线，列前地南平江六的前面给人七亩啊七零多吉拉年，培给大锤一边过了七零南西这边三南有秀。
0: 大对面大对熊的店边，光我能行，狼人能。 꿀마구 티양 내둔 근데 지금 더 좋아.

요라스나 나래 체비네 진네 뒤 배주 치게 미남기 진네 추제다 태가 저와유베 내드지레 성거 로아 진네 추제 교보 임바 양만의 야고 신이 매바 있나 노르시그레 로아라 노르시그레 디는 나래 대비나 디당 저 추제다 저와 요레스 니네 가르스나 뷰유 멍시 예바 뷰유 신겐지게 노바 있나니 나디 내드신다레 로아라 내드신다레 니버드레 로아라 나 뷰유 뷰지 치겐당게다 미리기 진네 스네데 미리 진네기 추니 스네데 예수세 이네 딜라 진주 제마 체지기 내대다 저여데 승로라 니네 추제 교부 있는 노시버데 로라 이네 배제 집에 규든 난 클리 클리라 니네 마타버디 타베 라마 도투버 치고야 니네 니네 추제데 저여 니네 뒤 배제 집에 규든 난 뒤 신경지게 건축만 좀 배제 담아 있는 니네 드신다데 미리 니네게 추니 미리 니네게 예수라 진주 치마 치기 내대다 저여베 내든지 성도 로알라 제장 디딜레 야이나 나레 쳔나 투미 다드 슝네 덴베 자졸 치룽능시 라린토라 꾸지 쳔디나 개치무시라레 다조 디딜디 무슨 페지 치베 규림 나라 거비 니즈딘데 용어데 알라 베나 다조 치당디 능시 로구구 예바 신바 강시라 그비 람상 제모 두부딘데 라라 네즈 디디디 딱다 덴데 튼시그데 네즈 디급라야 강에 딘데 체베 급라야 나레 삼자 체나 라 나레 냠용 체베나 옵저게 머티네 야구 요아레 성게 옵저게 오 다디 체마선 다가서 갈 나와 강된지 티슈 섬제 네는 옵저게 치베나 나레 대베나 지금 말해서 네 냠용원의 시에베이나 체티탕티 피주 집에 규림나라 자조치류 강웅시 마테마소와 중나 진배왕문안의 댐배 급티 저디디게 렌지 나골치고 뭐중네 제바이나 편도 침부 두었음게 금대 가다서나 다리 제요 말이데 나교디 땅마 규제 치중 댄자 릉신기 토하네 자조치류디 신배나라 네야라 야이나 편도 침무 요르와라 제장 터블럼 딘데지 랭가 규베 지르 야이나 댄데 키랑라 야이나 자조 치루기 춘이 능시 배주 치베 굶시 상부지 자바 다르기 예수 춘이 능시 도에 굶시 상부딘데지 댄데 자투구 레성도 디나 나레 냠뇨양이 딘데스 나교 어 다조 치두 마템발라 소베 겁레 야이나 다 나교 렌지 치두 전에 이기 치외 뉴제 고잠체 양마나 레주라 딘데 이나 레주리아 꽤치에게 네두디 요데 와라 용그데 가르스는 나교 당베 규림 나는 고 테드드 두고 와라 다 이네 나레 쳬비나 마타바지 치월레니 닭바지 치에디 튜닝 치와 요리라 니네니 정다 딘데지 제바 규제 자조 치룩디 투미 다르 슈네 댐베 자조 치룩 능시 심베 나라야이나 자에 타 굶시 상부 딘데지 자에라이나 팬도 치부 유자 마타바지 치월레 중고점지 중네 나래 대비나 듄기디 튜닝 치와 요리 성기 제다 다절 폐지 집에 규림 나라 투미 다들 슈네 댐베 다 공부 능신 예수 능신 춘이 능신 뷰이 폐지 집에 규림 나라 야이나 라린도 최와 나라 난스 자지 누가 룽딘 샘범보 남라 뷰직 슈에 타 저와 슈에 양이 리젠 디나라 예 다절 치루고게 대유 내든 카지라 제시탕 다가는 신기 야지 셈바보 남라 투미 자와댐베 다조 치루디는 신 라린투 베지 치고바 마노 머투베 터네 양탁베 터네 베지 치구즈 골라야이나 로아탕 뷰지카지 족바이 디골라야이나 만조 모두슈 좀 다가시기 레젠 치메 나라야이나 주주치대기 주바시에발라 닝나네 진주라 마드베 체라완젠 시에베 골라야이나 네 고두제 모두슈즈 유베 야지 셈바보 남기 두더도 세나라나

미리 듄지 꾀비제팀 롭중탕 락달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크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두당에 지소용러 레듄주발 팀러디마탕 견다체디 팀러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취바 견더시규 팀러디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듄글

생겨남소 개든 퇴진이 로직이 체계치외 퇴진시지 개든 퇴진기 공생진리야 민망고지 너균신 레네딘 송타 특저 당볼 비등능신 효시 다야 민망고지이는 예수 공생의 피해제제 유울 피워시 다 근데 지미이네래 창내 개지기 조심디 경규기 冷不사발 배배규배 归宿清不及了给我签约

생각나 붙어 양규의 름부 사베토 안주 둘람니 외세 동전 시시 튠지니 도쇼인 이지니 셀레파 안주 이지 덴부탕 닝도 치르기 튠지 베토 무투 겐지 사제타 각도 가세제 제토 로덴 규밍앙 계급 도진 조준타 미리 갸다키 지지 미제 쳐수 방알 침비 듄규 제괴시 맨데나윤

자시베 투산딜 모용미게 안레 돔종 나탄게베 제시민딘시규타 난주성내 지급수지 시진핑키 수신능외 당중앙키 타고투 튠지 등습제디 중화미지 늪진깨다키 중부북등은교용활 列特黑米切归 승연음错 디링기이직제가제시디시베리젠디 신장당한 쇼인 남부승은 즐리젠 신신능와 인통내 터제는 쇼인 인게시된 작업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닥다지.
1: 디와마드 교 수양미 탕구슝나 디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원기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수준나 진이스 비네랑 라조 페맹기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방장니 뒤부 베게
5: 무고방바 미네 끼뜨드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 로고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뜬토 뒤르도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고의식
6: 대탕 람둔 대이 댄조즈
1: 대탕 람둔
6: 대탕 람둔

0: 生个那么早，公康生，天天给俺做点菜拿了，培养人就叫面子康，连年的个给起来面包，准给了点的训练，提供那些锅儿给，大嘴甜了呀，搁着说三九，俺们就让公康生。
1: 做中吧，公康生，假期为生个邻居康生。每到节假日，也不习惯了，牛肉了点贵不谈，每次第几点不习惯了，第汤了点贵，第汤没别错完了，第几零头拆洗。
0: 爹汤面别面子的，准备零食几样面。爹汤里面子就糯糯，炸起雪蹄烟啦，能不让嘴回购着点雪蹄烟？爹汤让给拉多一堆，捏巴多，大鸡康里吃过。生个那么子的，常常连接。
2: 但地摊里地基点边作为门市人啦，经常面对我这地基给种子样因，他看了说不能行，天天给来咱地摊唠唠，俺俩最硬多，他忙着给初二修根全部刷新边联系的贴军鞋，他几个团的水平呢，中风下的这段了，他可能是脑卒中的时候是，天然怎么能确定地租给东西打不赢呢？落地了怎么能用数米长三幺九号了贴军个联系的破个月不谈，让给我那几恰下边呢，联系的呢，迷茫给厕所谈地摊了，女子单位作为联系。
0: 提示银不谈，让军委呢吃下不赢呢？他舍不得投喂苦肉汤，作为空气的点解，那些点点，我用过这个点呢，还将健康吃我些都有些生病。但么是让军将给面具连同面的吃，那些点我用过汤，面具添了呀呢？春节的么送有的生活是特别热的嘞。但那些点我用过的呢，但面部可能连个么银板，按照明明的我的场面，人人的点汤给健康我些这个点呢，还将开吃不起来生病。前头点给大哥是不被绝对那端节。
3: 那是，这种事要的呢，那在你了苦要的，到底就那套干那些对。
0: 那是，
3: 嗯，这种事要的，那我就吃这那只鸡蛋，弄这那只泥是一个月的。
0: 咯，
3: 吃这事要的，我就能觉得，到成龙派位那只，那我就对准个给了吃些土那只是个多啊。
0: 嗯，那是。
3: 顶这个间接着，那我就做的礼拜给那只鸡肉吧。
0: 嗯，
3: 礼拜那落给吃这的对节，礼拜那落吃选角的了，那吃这个那只是个月的。
0: 咯，
3: 那养那只单单我就礼拜那落给吃这那落了，那成龙顶着吃着，第一个吃这干着吃的也不久久没土呀，顶这个那只了那。
0: 龙这个那咋是？那咋顶着你了也个月是？那是那是，俺们知道。他们知道个可能说明那些个那最贴近个年龄，我那恰下不赢了。但那边呢，差距也顶着是点不赢了，特别当当那些个龙这不是拉少贵，人年龄也有点送不着的罢了。那是那是，他贴近个人最，哦，作为那老的，伊那来贴近个那些的跑年的伊呢，他军统当当那些个芒果集团有不着的完了。顶着应对三八伊呢，他贴近个那些的，可穷呀个，究竟怎么送做可怕土药的，俺们知道。
3: Yes。 但我做最近给那只对了，俺那最新些对了。但我做，比如说我那些对，俺那那这个具体做龙脊白根笋的么对了是？
0: 那
3: 啊啊，俺那对了，今我做推动些就是个间隙些对，俺那对成龙当地这批出个那只穷，因为呢，俺那我做没做当地个年纪没学，说了钱钱，俺那成年顶着拍，但别恰恰那我做今年是苦那只是个多啊？
0: 哪里哪里？
3: 俺那吃下茶农了，小菜当地个拍着，俺那茶的卡进，吃下拍完那只是个多啊？
0: 我是的，那我做稍微给点，那我做所龙当地个马药是吧？对，这当地个吃的，那我做成片给那只是要这样药的，真正个坚持着，那我做这种地个种满多。嗯，那是那是。到底嗯，俺们做几年？他今年矿里呀，我们这拿了的水不能新鲜，俺们做菜，给些苦油的是吧？了。那的今年是不？他不是吧？了。他那些俺们做菜空气拿了的呀，但是的，等到我们吃下边呢呀，等住大来找个有趣的，俺们就来药的是吧？了。
3: 是了。
0: 像这些青蛙，现在面都是吧了，俺们做。
3: 差托不，是吧？顶着缺下的，找我要的是吧？我们知道。第一天，我们知道个给零食拿了。但我做那这个就讲的做的，谁当叫人当开车的买吧，记着吧？
0: 对对对，
3: 别吃上那谁给讲的，我做的就看了差托不顶着三亚搞不远就，那别吃上那那样，看了十次远就当顶着三亚搞不远就，我在这当这个三亚搞不买，那看了十次远就到。
1: Lobardo nga zo pyo yin na sabo tobo yin du ane miye zibu gangyo zheze dang tsuwa ki tenza dang dike dichi du kala nin jun dang market ki sikuro ba
0: Wajiji
1: Dinje saya gawu chaduwa Dinje ki tsuwa ki kunshi dang dinje la ane jolam dang dike la ane inya yin na mi di socha dang dike ramzang gore de yin na ya tewer de ya dang nga zo ngucho dang dike chaya gawu me nye de ya dang dinje gawu tewer dikba dang dinje sikuduwa dinje chaya maang chadu ane nga zo Tanda nyebe gandhi pekengi kumdi peki yore.
0: Nes kile sen jila.
1: An pekengi kumdi peki yore cha di kar zhugu yore. An dinze che, imna ane nga zu tanda zimbe tanda changra tongya gabu yun jo tang dine tamah tenya sura. Ane imna kalli kache cha ba. Imna nga zu di jun ane gongda dawa la ane
0: nyi
1: tang dike tata ma nyeb che. Ane yewa se dinze tungdu ga
0: nyi
1: cha, nga zu nyi cha sige yore jun na lo la. Nyi cha, do cha, dinze ge jen che. Ane nga zu long tang dike pe, imna ane nga zu kalli kache. Kachabeso, ane namsige chuchang dang dike la mudunje, ane kwe dang dike, kwenya dang dike la sasama che ya. Ane dikang la singgen dang dike la njuto che wa dinje, becha shena ngu chapa dang ga chapa, sende che chapa, dinje ge jen sura ge, ane nga zu danda naza di ge jen sura cha je, ane zhichun din yongya ge cishi di to yo re.
0: Les les e, nda amji laka kwan su nang song, zeri tonne cha shabi na shek zi to wa, tak ne shingi ca to wa di nyung zam ji che sung go riba la. An tene singa nan zu jolam di ngune cha shabi na dan hingsang jing nai le lop te ge nui shu di le jung che zam jiri la nyin nang nan zu da tu chi cha bu sun zang kwa te wu yu ne le ku kyo di nyung cha an kwa chi bu yin le ngan zu mo zhen al te zhi ba an neng xing ge gang tang te ya yin ne de dang ne xing ge gang guo xuan yan la suo bei dan dang ne xing ge lun jiu nan yan la suo bei tu zu di nyung ru nyung zu di zang ba yan ne xi de lan yan di yin le mang zhu guo zong guo zhi ba la les les ta ti le ti dun ge ngan nan zu ge ge mang guo shi du an kuang ge ngan nan zu am zhi la ge sun bu di ge an ge xi seng ge ling ge ge tu lu nye ba nan jie yin ren yi ge me li bei cuo yao gong xi di gun duo 단제 체리단 퇴병 안에 저의 굶시지 자고 나러나스에 라리안 친구시군이 레즈레스 엄지라 나 헤세인 안한 저 내지 강론 진비네래 데디 코네스는 팝이네 데야 내다다 무슨 튕고지 봐라 안한 저 팀균네시들에 다가라는 저 승비 제비는 제균네시디 팝에 지리야 이는 내다다 무슨 카르카 튕고 유메 엄지라가 모튜는 저 갈롭시나러나
1: 레스 다 지금서 당기의 수비 디소 데가 저 레베게 자라 준친 저 지르바
0: 라원라
1: 레베는 로런 저 범에 나로도 송여레 레바사이 진수 첸보스
0: 여제
1: Shū mēp cha, gōmba jā mēp cha, anī rizhō chī nian sūra, yīm nā gānglā dīgī jīyō nian sūra.
0: Nēs.
1: Yīm nā anī ngā zū tāndā dī mī zhō chī rābūrūb chē yīnā, yīm nā anī mī dī lōng chē mā tōng yā sūra chārā yā sūra, dīn rē kī nē tā tuyō yungu yō rī.
0: Nēs, lēs, yam jīlā.
1: Anī ngā zū dī jūn gōmba jā chū tū yō tā, mī dī tēmbū chē chā chū tū yō rī bā. Anī yam yōm chē gōmba dī tēmbū chū mā tū yā, sū sū kē zī bū dī rāng chū mā tū yā sū nē tā tuyō yungu yō rī. Dīn rē kī nē tā tuyō yō rī. nga zu zhe zhuan ge ne da yin si ge yo zhe
0: les les e tu ge nga nan zu nian zham ge yin na cha xi tuo wei ne xi ri de ba de le ti dun ge cha ge tan jie wei ne xi yun ge tan jing yi se gu ne xi la so yun ge yin na yan ti ge ne xi de po ya di di shu che me zhuang ji la zhe bei le
1: zhe le
0: tin zhe yin zhe zhen ba yin na da tie ji ge ne bu cui yin na tu ge yin qi luo li ya ge ran zhu guo la so da de ba jiam jiam la so da tin zhe pei bei ge bu ya yin na an tu nan nan gu ya qi ni me cha cha bu da di zhe ge li ya pei ne yan yao shi la yu ge man zhe de ba zhe le qian zang an zui jia ren bo qi nan yan ji tan an tie xin du ge ran ge yin na yi guang li ya 라가 소나손 드바 자비리아 다 다그네 신게 토끼 하고 자셔 비버다 딘데 홉다가 남비네 페진 다 집경기네 신이 뭐 땡기 최초로 발 남상하는 주 슈스 야가질마 두세 클릭리 슈 토비네 야 하모고베스 주 처음에 소르제마 개베서 제비네 더균딜레 쇼르님도 쇼르 봐 집경기네 시자 뭐임 봐 양기란 게 뉴시신다 레냠도 나야 그니가 잡으시라도 재산다 디테일이야 이는 대외가 다 네버 디리게 이는 토나나로나스 제디 친구 슈니 레슬레스 엠지라 나 제비네 다들 권래 슈비인가 난 주소스 집경 그 내시디 인다 메인 답게지 문진 정말 베르발 안안아주 어 나다지 라고 비키 답다 배신가 트규멘트 섬냐 가시 소소소소 비게지 제나고 녀들의 요르발 이제 인도 잡아 암질하게 인 내대 문진 지난 때에 있는 건 적갈 없이 나러나
1: Yes. Da dandangi koni songwe na jin ne ta dige ane ngzu danda rjung gi ne ta di thun du ane di lubur du thun ya din ja thoja go ja thun ya din ja ji re.
0: Yes.
1: Da thun du ne ta dige ane ngzu ngone ma she yong du ane thambu di 호도 이미나 뒤중고 나그메나 고 나용녀선 고유코 용녀수라 냈다 토야 이미나 아니 미조지기 아니 러브르소치 이미나 미기 마통야수라 차 이미나 카디 조츠차야수라 이미나 거주단다디 계제시기시기 아니 호도 계제시야 맵차 이미나 급제디 계제시 뒤에 더브디비소 치티 세부 맵에서 아니 추시 파친조디 추랜 켄사지 제부용년수라 딘제게 냈다 이미나 아니 라바타 강바티 조치기 강라기 슈디 맵치냐서 이미나 지용냐서 안단다 잘라시 수르지냐디디 안디 라베나니 쇼르냐서 강바티레 비용 강바티레 군드에당 디게 치디 아니 따따 강바제 마심베 소체 딘제기 네타 튼졸라 아니 라바르디 네타디 루부드 투야 딘제 딘제 소르 차디 아니 응어주 저정기 나절랑인진 치초바
0: Leslie Samjila. Tamjila Kolaya Sunan Sun, Kesi Kiran Yendam Yata Nungmetan Topotom Kunuji, Kiranim the Shushube Kabriyin, Kamisungi Sungi, Kiranga Pasungo de Lea, Kemotuberbal, Tanashin Topiaku Yakamba Shu, maybe needed Lagweza Pipita, Tanashin Gilagwena, Rojala Kunuji, Masho, Balaso, Tilly Dunki, Tapigi, Neta Chungu, Halam, that Tipungi name, you think it's a show with Ribal, and two dollar Kiranga in that Chile and Sending Mengal Yapigi Genam Guevle, Yan Ringi Epigi, or Chile Mayimbe, Minaji Pikajumajo. 바지 포니다디르 다나바기나 네시 딜렐 하게 골레 마체스 소양이가 요리스 쉐이 레슬레스 엠지라 디네 모튜르 엠지라글이야 근데 슈튜브디기나 케시 다르소스 년잠리야기나 칩균 포베 네버지다 퇴문타르발 능미 이네르 당는 신기 초고초모 근원지 유베기나 디람산 근데 저고메테 엠지라가 가서 갈롭시나르나 슈기
1: 네스 땅가조 땅기 제춤디라 나자 이와니 지체소 아
0: 어디라
1: 아니 척체당 롱지
0: 롱지니어 송버바
1: 레라 니즈 이드 아니 디르레게 가조 야 졸람당디게 간네 습스 체당디게라 디즈 만자와도 척체 수레 이네 가조 다 네버디 조자다디게 체야 요마리아 지지구구 체야다 임 딘저체 즈부초 테야 요마리 가조 마 그도 니에데야 디 조제 카르레스 네레베나 차쇼르바 아니 조자 차베소 야 지지구구 체 차베소 첸디 차디 순조제변 닝도 Tene Longjig Nebji in the Tandangazu, Leben and Logi, Chasam Ganjog Nebusuraji into Kuniki Neta in Jaburaji Tuyung Dua,
0: Lord
1: into Mazule, Mengana, the Bachi, Dimajen, and Lamsanti Chachiri, Longjiris, Yua Chikazu, and this is doing a Zulongjig Nebji in Benguinan, never the Yasuchonangazu, that in Netogani never do, teaching on the Mazumanzona, Chitava, Namita, Tava, Longji Povisu, and the Nala do, Nimichi, the Nizi Nyade Yung Dua, so Longjig Nazi Lebe. 这个当中的你对那种那种要的测试的叫叫对准你就就是个药人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Murongwaa dira misi ki kia mei na Ani menbei ki menkaan na lecha dawa Ani di zashing yaa ki mei da dike lu su na Nebe di shigo tanglaa dike soya yi nandra Lebe ki zaa ki di shing jia cha kurju dan dike yaa ri tang yaa yi nandra Dike neba shigo penche chung yaa ki cheshi di to yor Di menbei da ngonzu niyao naa danda ne to ne di chi yung du Neba kashi be neba du si nima chi zi ni zi niya Ani kanglaa dike lan juwaas kia mei dur dur dhu du Ani si ni menkaan na chi yung gu duwa Dinde sura chi du Ani neba di menche ki chuya ki di zo yaa shui zaa shing yaa ki di zo yaa shui di pe
2: Lo
1: 착자기 복구 망부지 요아리라 운조서기 복구를 망부지 요아리
0: 그래서로와디
1: 우긴 중립치서기 당물랭서기 내 돈조제로 봐 딘제인도 아니 추디게 로유나도 신제 운조서 부디게 가되되 아니 우디 야부지 렌투요마제 딘제치도 언로안행글레 아니 베게 우당림치야디 가르친 아니 바 도주도가 딘제치제 아니 네바게 로 갑차 딘제치제 아니 시내맨가나 치용도 땅 고라맨주 치구레 알로라맨주 딜리체카치도가 那是定这些信仰的托学的这个月日。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定这些信仰的。那是
0: Ne sem jila. Ta kwa nam jila ge sumpe nye kwen tike nyebe kubla ya wun ne wun e risha. Anan zu ta dinan ne pes tobo chi chik chitangwa yina kimzan na lo liya kesi ta anan zu tribyungi ne shi jiwe nyeba chi pika nye je dea yubi yina ta kimzan di kwa ra jing ne anan zu lubi toga ta neba rangwa ne cha shabi yina ta kala yubi ta achan chume riba la. Ani sem kama tine dunge ta anan zingi neba di neyo kem nye di wun e cha shabi yina le kala kawa cha rudwa la. Anan kashi wun e cha shabi yina ta tribyungi ne shi jibu zin de yinba yina ta pika ji subo alo ge

0: 아무라 게든 튀진스 칼제
1: 범어 게든 튀진스나 난치 모요 미게기 총카시다
0: 게가라 게가 땅야 칼이나
1: 아메자리아 시과 니마 니마 치지 난수 미게리아 동해 막부시자지 냥뇨요시
0: 올레
1: 그티드 삼바가 좀 망쳐리아 차샤비니 칼하기 초어 마자야다 콜로콘비니 트레마쿠브틴제기 네버틴제지리아 차버다
0: 뭐
1: 라는 신기 초부춘주 망부이네데 롭티로야다 롭차야 조야기 코어틴제 요마시
0: 아치 틴제 카리이나
1: 그티드 삼바 아니 게컵 카스 카리아 마이게 고시
0: 올레
1: 딘제 손자 미망부치 나수수 댄자기 킹차 스데스 딘제 요마시 마이게고 유잔 카스 카리아 데고시
0: 쳔노 슈고 카르제브레
1: 아니 슈고야 응원춘키 바우 망부치 퇴용제 콘즈 강에디아 마진부치 장소 르동치제 뉴슈 유체된지 난수 중국대야 송교치에브다
0: 올레
1: 장게 시에 딘제 군요유베
2: 농쇼

0: 지 라이스 들어와.
1: 지 롱쇼 체요 체미도 베 미남스야 지메베. 어 디니네리 은츠 문춘기 바오디게게 수수샤다 차리야 딘치 은은조야 송종치야기 저지싱 부준부다.
0: 올레 다시디 시에드 던디 진짜임부지.
1: 아니 미름네 미르기 배정월이야 제로치동 국계 시주 시골로 다오주베 치진이야 중국 사바디 오니브다
0: 중국 사바 오니브 도체노 중국 사바 오니지 영이 과팬도 요레
1: 포모 다디 치도망부 중국 원예마 인수는 탄다 아메라리아 듄르시에 중화 데스에기 난다 덴자기 김사스야 딘제 요마리츠 중국 사부 오니치 아니 중국어 치도망부야 소소야 덴자기 김산지 총요리라 단능한 수 튜디 정왕기 초화 딘제 깨야 총요르다
0: 어쭐라
1: 다체는군에 Nyesu tuzuriga zemziga chinna jigiru ba.
0: Jiji.
1: Ya nal nyesu gimne jigiri. Yinele zemziga jigo chedu marta.
0: Ale.
1: Nyesu nima dunzi xeadu zamba. Nganchu desinbe tuzuriga pa chitaji cheche. Ani muma ngunchunki bau namgi bezun ta. Liki kandye pyu yume di zemliya ngibu che. Ani tangde zuzo ya yube digi ga chua diriga jinjin che simba che ya dirida.
0: 哦嘞，前那个子，他爹弟弟在被抓的，阿姆拉个是呢，你妈咪个，接不是个的呗？
1: 是他婆婆，他的既然做爷爷的，落地不按呢，拉扎主要有的吧？嗯嗯，嗯，啥呀？爷爷是困呀？爷爷是心情情况么多啊？嗯嗯，俺那广大爷爷对应不爷爷的，几乎姐姐爷爷有不？
0: 学个伢人对上班，你们的人呢？人大这些，速度比较远吧？等到让伊搞个米里亚光大这些，新疆南国是老土的啊！日日，俺们老大了不远，
1: 是吧？但都是的对，今天因被错啊动作，我妈前是呢，迷茫不解的，你啷哪落了呢？特别是伢个错啊，记得大不么？
0: 啊嘞，俺们老大爷好可惜。
1: 嗯嗯，
0: 但是呢，俺最团队结构的，全国都在查卡里呢。
2: 爹妹，米人呢？米人忙不起个，别准切切，全部起的，让给对的，给对途径给没事接个对呀。嗯嗯。现在走过来的是火箭军方队，战略支援部队方队，联勤保障部队方队，现在驶来的是反坦克导弹方队。
0: 对的，俺们车这边没米困难做。嗯嗯，
1: 团队，我们通过村子去，让给通知我。
0: 通知俺们了。到
1: 塘边边，也送个崩卡，顶住场面，俺是接单去，没忙去定下了呀，送用去我的。俺了，俺们了。嗯，俺那个，团队不过春节是吧？俺哦，结果不了搞不清这个是呗？
0: 这的，
1: 俺没的。俺
0: 了，
1: 这呢，俺结果不得控制是搞不清我了。
0: 上了呀，
1: 三路顶这月饼也就安排的。当然了，俺腾给你，把我困难手机录取顶这电子线是吧？
0: 是。
1: 现在业绩是要的呀，六千给团大全部顶这，人家民警逐步认识呀，给安排员嘛是。
0: 嗯嘞。
1: 既然做呀，吃下边呢，老表也要去。嗯。三不三不去。
0: 嗯。
1: 俺你经过了呀，结果选拔了呀，结果。
0: 嗯的。
1: 可有了松用。
0: 顶着拉手背，他看他人手手切土背那个的，年年俺那切皮呢，俺那瞧不清清个，也可不呀，个性大，接不起背，存大也学得着的阿妹的。俺嘞，什么多年什么，俺嘞就嘛，莫名能中国有人什么就，俺嘞，但是对阶段突击时段，没有每个了呀，个真些需要去，今年谈的错了呀，接这钱的赢不着。
1: 他是还是阿妹，他的案子太客气被推了呀，昨晚也给全部的案子算那么些的。
0: 阿妹，阿妹了，当年好过数，年三八了，我大丈夫也超不清楚去，给段推进等的，引进民警，没给阿妹了搞不起啊去，今年他的案子昨晚了，记者去信不起个人生个。
1: 他是大婆么？
0: 那是阿妹了。

0: 아메 삼로 야호스 담비기 당원의 시에나 나란 수수수의 나리 나 수수 살롱 요약이 그거 망부시라 요시 랑 삼로 시던다 기시 랑게 체두베 레가 신비기나 랑게 둠잔디 대지 영이 계시 세야디 가르도 하고시 탄도 나란 수수수의 농바 电子 샴수의 칸 요시 티수의 나로리야 다가 줘 요시 탄도 파무포주 님보리야 소소소 가웨 대대지 랄르지 예수께 대 요시 tando nangmi panzu, gaji rasi, nangli rasi, gongge tublo diga maadun, yaga tublo diga ya tupso gilji, mwani, salong chi yaga kuga mangbush rato. Che zang, mwani gi, dake tonggyo cheru chimbasa di, susu sinnani, chortu chi yadrisha, kisi sinnani, tizu samlo liya, mishi seba chumbi na, sinni, pomra liya, chumri tabu yorshi. Timado, tingsangi chato liya geja yubi saji mangbo, das das chiga chimbadi, nye che na, 다케통게 치르다야자 마샤 티 나조칼레 카로 상르샤 봄낭 시에발리 금첸도아
1: 암라
0: 어 아메티
1: 네크라리아 토첸나 시니 머시 체비네 크랑게데 네 공산디 튜니 데비 추네 삼비시 시발
0: 지시
1: 또이네 참쿠드 치로리아 치차비네 안나 칼레카지 기부민도 디레 나리아 훌레제 데제 암라 기랑 신교 데게 디게 체비네네 야디 튜니 데비시 제샤스음기
0: 타르시 아메 타르시 니마 아메 딱바르시 미스 줄리아드 잔치로 티비나 암소소리 모스르시 요리스음기 다탄디 디베드 노샤 제자 예수 티줄리아 케치슈디 범자리아 소소 뇽소켄디 휴메드시 나르데비니레 조나다 디기다 파양부지 중부히나 다게 지오시 아메디 땅즈 다게 통기 치르다야스야디 타르시리아 요마시 나란스 퇴경기 소에 날게 심지되어시 문이 범상게 들이 아마 럽세 야고스 티송아
1: 암라 제는 문이 니 들이기 개된 퇴진데 근데 담마다 치시 야고 진여보 기지 체난도 주발
0: 다그지 다시 범나 스스가베 렉티 치시 야고스 것이 아
1: 레스
0: 어야

0: 老生给你接，人生明白人太懂学下去，让哥他用下去太懂了真心。俺做了真的有呢，吃上去对我个所谓出来啊，偏把我特别细节看忙，就连特别什么有，想了提领了真心，能对我个做个人，老给他看上去了。
1: 老给了，看上。
0: 满街有人，
1: 满街有人了，
0: 来三个了。他给那个他领俺做了真那了偏难接，他这让哥他用他个细节看了去，他这学呢。
1: 他这电影给他这看得了不？ᱱᱟᱱ ᱡᱩᱱᱟᱢ ᱜᱤᱡᱮ ᱢᱚᱴ ᱵᱮᱡᱮ ᱛᱟᱢᱮ ᱜᱤᱨᱤᱢ ᱱᱟ ᱞᱚᱞᱮ ᱭᱟᱛᱟᱡᱤ ᱫᱤᱠᱪᱤ ᱠᱟᱱᱫᱮ ᱡᱚᱨᱮ ᱞᱚᱭᱟᱞᱤ ᱛᱟᱛ ᱯᱮᱥᱟᱱ ᱪᱤᱠ ᱛᱟᱛᱟᱱ ᱡᱮ ᱢᱚᱴᱞᱮᱠᱥ ᱱᱤᱝ ᱵᱟᱪᱷᱟ ᱫᱮ ᱡᱟᱱᱮ ᱱᱩᱢᱫᱟ ᱡᱮᱡᱤ ᱥᱟᱪᱮᱢ ᱵᱩᱪᱷᱟ ᱡᱮ ᱢᱮᱵᱮᱜᱤᱞᱟ
0: ᱨᱚᱵᱟᱞ
1: ᱚᱫᱤ ᱠᱤᱠᱮᱱᱫᱤ ᱜᱤᱞᱟ
0: ᱞᱮᱥᱮ ᱞᱮᱥᱮ
1: ᱠᱟᱱᱫᱮ ᱪᱤᱠ ᱫᱤ ᱢᱤᱡ
0: ᱞᱮᱥᱮ
1: ᱞᱚ
0: ᱛᱨᱤ ᱜᱤᱞᱟ ᱠᱤ ᱴᱟᱴᱤ ᱥᱩᱵᱮ ᱱᱟᱝ ᱫᱮᱝ ᱠᱚᱢᱟᱥᱩ ᱠᱷᱚᱞᱤᱭᱟ ᱱᱟᱨᱟᱭᱟ ᱛᱤᱥ ᱪᱤᱠ ᱢᱤᱠᱥᱮ ᱠᱤ ᱪᱤᱠ ᱞᱟᱝᱜᱚᱨ ᱛᱟᱠᱤᱱ ᱛᱮᱠᱤ ᱪᱷᱚᱣᱟ ᱪᱤ ᱠᱟᱱᱫᱮ ᱥᱩᱭᱟ ᱭᱮ
1: ᱞᱮᱥᱮ
0: ᱜᱤᱞᱟ ᱜᱮ ᱛᱮᱭᱟ ᱞᱮᱱᱥᱤ ᱱᱟᱨᱚᱱᱟ ᱪᱩᱜᱤ ᱭᱮ
1: ᱞᱮᱥᱮ
0: ᱱᱟᱱᱟ ᱪᱩ ᱛᱩᱡᱩ ᱪᱷᱚᱣᱟ ᱱᱟᱞᱚᱞᱤᱭᱟ ᱪᱤᱠ ᱥᱚᱥᱮ ᱞᱟᱝᱜᱚᱨ ᱨᱤ ᱛᱟᱛᱤ ᱪᱤᱠ ᱛᱟᱠᱤᱱ ᱜᱮ ᱛᱩᱡᱩ ᱛᱮ ᱞᱮᱵ ᱤᱱᱮᱞᱮ ᱪᱩᱱᱩᱢ ᱪᱤᱭᱟ ᱜᱮ ᱛᱩᱡᱩ ᱛᱮ ᱞᱮᱵ ᱨᱚᱵᱟᱞ ᱢᱚᱴᱮ ᱱᱟᱞᱚᱞᱤᱭᱟ ᱛᱟ ᱪᱤᱠ ᱪᱩᱱᱩᱢ ᱡᱮᱨᱮ ᱡᱟᱥᱭᱟ ᱠᱤ
1: ᱪᱮᱝᱜᱩ
0: ᱛᱟᱛᱤ ᱛᱩᱝᱜᱩ ᱨᱚᱵᱟᱞ ᱛᱟ ᱤᱱᱮᱞᱮ ᱥᱚᱥᱮ ᱪᱤᱠ ᱞᱮᱜᱮ ᱪᱮᱱᱫᱟᱱ ᱫᱤᱱᱡᱮᱜᱮ ᱪᱤᱠ ᱠᱚ ᱛᱟᱠᱤᱱ ᱪᱤᱭᱟ ᱜᱮ ᱛᱩᱡᱩ ᱛᱮ ᱛᱟᱠᱛᱟ ᱪᱤᱢᱟ ᱪᱷᱚᱝᱵᱚ ᱤᱱᱟ ᱯᱟᱪ ᱱᱟᱨᱪᱟᱱ ᱥᱮᱥᱟᱱ ᱠᱮᱡᱤ ᱠᱨᱵᱮ ᱪᱤᱠ ᱠᱟᱱᱫᱮ ᱥᱩᱭᱟ ᱤᱢᱵᱮᱞ
1: ᱞᱮᱥ ᱛᱤᱨᱥᱭᱟ ᱜᱤᱱᱞᱟ ᱫᱟ ᱴᱩᱱᱩᱢ ᱫᱟ ᱫᱤᱱᱡᱮᱜᱮ ᱪᱤᱠ ᱫᱤᱱ ᱛᱤᱠᱪᱤ ᱛᱟᱠᱱᱫᱮ ᱡᱚᱨᱟ ᱱᱟᱨᱪᱟᱱ ᱪᱮᱣᱟ ᱠᱚᱱ ᱠᱮᱪᱤᱢ ᱫᱚᱜᱤᱞᱟ
0: ᱞᱮᱥᱮ
1: ᱛᱟ ᱫᱤ ᱠᱤᱞᱟᱝ ᱫᱚ ᱛᱤᱨᱥᱭᱟ ᱞᱟ ᱛᱟ ᱠᱚᱢᱪᱮ ᱥᱩᱨᱪᱮ ᱛᱤᱠᱪᱤ ᱛᱟ ᱛᱟᱨᱮ ᱱᱟᱨᱪᱟᱱ ᱪᱮ ᱥᱩᱜᱚᱫᱮ ᱱᱟᱨᱪᱟᱱ ᱪᱮᱢᱱᱟ ᱟᱹᱱᱤ ᱛᱤᱪᱤ ᱜᱤᱱᱞᱟ ᱛᱟ ᱱᱟᱞᱚᱞᱤᱭᱟ ᱪᱤᱠ ᱢᱟᱨᱟ ᱱᱟᱞᱚᱞᱤᱭᱟ ᱛᱟᱠᱱᱫᱮ ᱥᱩᱨᱮ ᱛᱤᱝᱢᱤᱪᱤᱝ ᱱᱤ ᱠᱮᱢ ᱪᱮ ᱛᱟ ᱠᱩᱭᱨᱩᱝ ᱵᱩᱪᱤᱢᱱᱟ ᱠᱚ ᱱᱟᱞᱚᱞᱤᱭᱟ ᱛᱟ ᱡᱤ ᱴᱩᱱᱩᱢ ᱫᱮ ᱱᱚᱵᱤᱥᱚ ᱪᱮ ᱛᱟ ᱛᱤᱪᱟ ᱨᱩᱞᱤᱭᱟ ᱠᱷᱟᱹᱫᱩ ᱥᱩᱭᱱᱟ ᱛᱟᱠᱣᱟ ᱥᱩᱨᱪᱤ ᱠᱷᱟᱣᱟᱡ ᱪᱟ ᱨᱩᱞᱤ ᱛᱟ ᱫᱤ ᱠᱩᱭᱨᱩᱝ ᱵᱩᱪᱟᱢ ᱱᱟ ᱜᱤᱱᱞᱟᱝ ᱡᱚ ᱛᱤᱨᱥᱟᱞ ᱢᱤ ᱥᱩᱵᱚᱝ ᱞᱮ ᱥᱟᱥᱟᱢ ᱱᱮ ᱠᱮᱢᱮ ᱱᱟᱞᱚᱞᱤᱭᱟ ᱡᱤᱠ ᱛᱚᱯᱪᱚ ᱥᱟᱵ ᱫᱟ ᱪᱤᱠ ᱯᱨᱤᱥᱮᱠ ᱛᱟ ᱫᱤ ᱱᱟᱞᱚᱞᱤᱭᱟ ᱛᱤᱪᱮ ᱨᱩᱭ ᱠᱤᱱᱟ ᱛᱟᱠᱣᱟ ᱫᱮ ᱠᱷᱟᱞᱤ ᱠᱷᱟᱞᱤ ᱠᱷᱟᱞᱤ ᱪᱮ ᱱᱩᱢᱡᱩ ᱛᱤᱜᱮ ᱛᱤᱪᱮ ᱨᱩᱭ ᱪᱩ ᱛᱟ ᱠᱚ ᱱᱩᱢᱡᱩ ᱪᱤᱭᱚ ᱢᱟᱞᱟ ᱱᱟᱞᱚᱞᱤᱭᱟ ᱱᱩᱢ ᱠᱩᱨᱠᱩ ᱪᱤᱥ ᱥᱮ ᱢᱟᱨᱮ ᱪᱩᱱᱩᱢ ᱨᱟᱱᱫᱤ ᱛᱤ ᱠᱷᱟᱞᱤ ᱠᱷᱟᱞᱤ ᱪᱮ ᱠᱟ ᱨᱩᱭ ᱛᱟ ᱜᱤᱱᱞᱟᱝ ᱡᱚ ᱭᱟᱠᱥᱚ ᱡᱩᱱᱟ ᱛᱤᱨᱥᱟᱞ ᱛᱟ ᱯᱮᱥᱮ ᱥᱟᱝ ᱱᱟ ᱪᱩᱛᱟᱱᱫᱟ ᱪᱮᱫᱤᱝ ᱪᱩᱱᱩᱢ ᱫᱤ ᱡᱮᱢ ᱱᱟ ᱛᱟ ᱪᱤᱞᱤ ᱪᱤᱡᱤ ᱜᱩᱭᱟ ᱨᱚᱣᱟᱞ ᱪᱤᱡᱤ ᱥᱮᱫᱩᱡᱟᱱᱮ ᱪᱤᱡᱤ ᱫᱮ ᱠᱚ ᱛᱟ ᱪᱮᱥᱤ ᱨᱤ ᱥᱤᱢᱥᱤ ᱪᱤᱨᱤ
0: ᱞᱮᱥᱮ ᱞᱮᱥᱮ
1: ᱪᱮᱫᱤᱝ ᱥᱮ ᱥᱩᱨᱪᱤ
0: ᱞᱮᱥᱮ
1: ᱛᱟ ᱫᱤᱱ ᱱᱚᱞᱚᱞᱤ ᱜᱤᱱᱞᱟᱝ ᱡᱚ ᱛᱟ ᱛᱩᱡᱩ ᱪᱩᱢᱱᱟ ᱯᱮᱥᱟᱱᱟ ᱛᱟ ᱪᱤᱞᱤ ᱪᱤᱡᱤ ᱞᱚᱡᱤ ᱱᱟ ᱢᱟᱜᱚ ᱯᱮᱥᱟᱱᱟ ᱠᱷᱟᱜᱤ ᱞᱚ ᱭᱟᱢᱱᱟ ᱪᱤᱞᱤ ᱧᱮᱞ ᱞᱤᱱᱟ ᱧᱮᱞ ᱡᱮᱭᱟ ᱛᱤᱥᱤᱝ ᱞᱚ ᱧᱮᱞ ᱞᱤᱱᱟ ᱧᱮᱞ ᱡᱮᱭᱟ ᱛᱤᱱᱨᱮ ᱡᱤᱨᱤ ᱛᱟ ᱫᱤᱱ ᱱᱤᱜᱞᱟ ᱧᱮᱱᱮ ᱧᱮᱱᱮ ᱪᱤᱠ ᱛᱟ ᱛᱟ ᱪᱤᱠ ᱡᱮ ᱧᱮ ᱡᱮ ᱠᱚ ᱭᱟᱢᱱᱟ ᱪᱤᱞᱤ ᱞᱮᱨᱚ ᱭᱩᱱᱟ ᱪᱤᱞᱤ ᱛᱟ ᱛᱟᱜᱨᱟᱱ ᱪᱮ ᱯᱮ ᱢᱟᱥᱤᱢ ᱪᱮ ᱮᱠᱮ ᱫᱚᱱᱪᱮ ᱠᱚᱫᱚᱱᱪᱮ ᱞᱤᱱᱟ ᱵᱮᱨᱟᱱ ᱫᱤ ᱠᱚᱢ ᱫᱮᱵ ᱪᱮ ᱤᱧᱡᱤ ᱡᱤ ᱧᱮᱞ ᱡᱮ ᱛᱚᱢᱱᱟ ᱠᱮᱥᱤᱵ ᱠᱚᱜᱤ ᱠᱤᱱᱟ ᱛᱟ ᱠᱞᱮᱜ ᱞᱤᱡᱮ ᱛᱟᱠᱣᱟ ᱥᱟᱭᱚᱝ ᱜᱩᱨᱤᱞ
0: ᱞᱮᱥᱮ ᱞᱮᱥᱮ
1: ᱱᱟᱥ ᱛᱟ ᱯᱮᱪᱟᱥᱮᱱ ᱢᱟᱞᱟ ᱱᱟᱞᱚᱞᱤᱭᱟ ᱛᱟᱠᱣᱟ ᱠᱷᱟᱵ ᱪᱟᱭᱟᱫᱟ ᱫᱤᱥᱤᱝᱜᱮ ᱭᱟᱱᱡᱤ ᱴᱩᱱᱩᱢ ᱡᱮᱡᱚᱡᱤ ᱞᱤᱭᱟ ᱪᱤᱠ ᱡᱮᱫᱩᱥᱱᱮ ᱛᱤᱡᱤ ᱢᱤᱨᱤᱥᱟ ᱛᱟᱠᱣᱟ ᱪᱟᱥᱟ ᱥᱮᱥᱢᱮᱵᱮᱞ ᱛᱤ ᱱᱟᱡᱩ ᱠᱮᱫᱤ ᱛᱟ ᱯᱮᱪᱟᱥᱮᱱ ᱡᱩᱢᱤ ᱞᱩᱫᱤ ᱡᱤᱜᱮ ᱛᱟᱠᱣᱟ ᱪᱮᱝᱢᱟᱨᱤ ᱛᱤ ᱧᱮᱱᱮ ᱱᱟᱡᱩ ᱛᱟ ᱠᱩᱭᱨᱩᱝᱵᱚ ᱢᱟᱡᱮ ᱠᱩᱢᱥᱤᱜᱮ ᱟᱹᱱᱤ ᱠᱷᱟᱞᱮ ᱠᱷᱟᱞᱮ ᱪᱮ ᱛᱟᱠᱣᱟ ᱪᱟᱨᱩ ᱨᱮ
0: ᱞᱮᱥᱮ ᱞᱮᱥᱮ ᱛᱟ ᱭᱟᱠᱥᱩ ᱪᱚᱝᱵᱚ ᱤᱱᱟ ᱪᱤᱠ ᱛᱩᱭᱫᱚᱞᱤᱭᱟ
1: ᱢᱚᱱᱮ ᱪᱤ
0: ᱪᱮᱭᱟ
1: ᱞᱟᱨᱤ
0: ᱥᱤ ᱛᱮᱥᱟᱢ ᱜᱮ ᱛᱩᱥᱩ ᱢᱮᱦᱮᱵᱪᱮ ᱱᱟᱨᱡᱟᱱ ᱪᱚᱜᱚ ᱪᱚᱝᱵᱚ ᱤᱱᱮᱞᱮ ᱠᱩᱭᱨᱩᱝᱵᱚ ᱢᱟᱪᱮᱵᱪᱮ ᱛᱤᱪᱟ ᱫᱤᱠᱮ ᱪᱤᱢᱵᱨᱮ ᱨᱚᱵᱟᱞ ᱠᱤᱞᱟ
1: ᱞᱟᱨᱤ ᱤᱱᱟ
0: ᱞᱮᱥᱮ ᱞᱮᱥᱮ ᱛᱚ ᱪᱮᱭᱟ ᱟᱱ ᱠᱤᱞᱟ ᱜᱮ ᱛᱷᱨᱤ ᱜᱮᱞᱮ ᱡᱮᱱᱟ ᱪᱤᱨᱤ ᱥᱩᱵᱮ ᱛᱟ ᱪᱤᱠ ᱞᱟᱝᱜᱚᱨ ᱠᱤ ᱱᱩᱢᱡᱩ ᱪᱮᱢᱵᱚ ᱪᱮᱭᱟ ᱜᱮ ᱪᱤᱠ ᱠᱚᱨᱮ ᱠᱤᱱᱨᱟ ᱛᱮᱥᱚ ᱢᱚᱡᱱᱟ ᱨᱚ ᱥᱩᱜᱤ ᱤᱱ ᱠᱤᱞᱟ
1: ᱞᱮᱥᱮ ᱤᱱᱟ
0: ᱞᱚ
1: ᱛᱤᱨᱥᱮ ᱫᱟᱱᱫᱟᱝ ᱢᱟ ᱠᱤᱞᱟ ᱜᱟᱱᱡᱩ ᱛᱟ ᱪᱤᱠ ᱢᱚᱡᱨᱟ ᱥᱟᱢᱤ ᱧᱩᱭᱵᱮ ᱜᱚᱯᱥᱚ ᱛᱟ ᱪᱤᱠ ᱱᱩᱢ ᱜᱮ ᱴᱚᱪᱮ ᱨᱟᱱ ᱡᱤᱠ ᱛᱟ ᱥᱤ ᱱᱟ ᱴᱩ ᱛᱟ ᱫᱤ ᱥᱤᱝ ᱱᱟ ᱡᱚ ᱛᱤ ᱱᱟ ᱞᱚ ᱞᱮᱜ ᱪᱤᱱᱤ ᱠᱟᱝᱥᱮ ᱛᱤ ᱢᱟᱝᱞᱚ ᱜᱮ ᱠᱮᱠ ᱩᱨᱤ
0: ᱞᱮᱥᱮ
1: ᱛᱟ ᱵᱮᱥᱟᱱ ᱱᱟᱢ ᱠᱤᱭᱩ ᱠᱤᱞᱟ ᱜᱟᱱᱡᱩ ᱢᱚᱨ ᱡᱤᱠ ᱛᱟ ᱢᱮ ᱜᱩᱨᱤᱢ ᱱᱟ ᱞᱚ ᱞᱤᱭᱟ ᱛᱟ ᱱᱟ ᱛᱟ ᱴᱩ ᱵᱟᱨᱩ ᱛᱤᱱᱫᱮ ᱥᱤᱱᱟ ᱛᱟ ᱞᱚ ᱞᱮᱠᱥᱞᱤ ᱪᱤᱠ ᱛᱟ ᱞᱚ ᱱᱟ ᱪᱷᱩ ᱴᱩ ᱥᱤᱱ ᱪᱮ ᱟᱱᱤ ᱟ ᱛᱤ ᱪᱤᱨᱤ ᱪᱩᱡᱮ ᱛᱟ ᱱᱚᱢ ᱥᱟᱭᱟᱜ ᱪᱮᱥᱤ ᱥᱚᱢᱟᱨᱟ ᱛᱟ ᱱᱟ ᱜᱟᱱᱟ ᱡᱩ ᱭᱚ ᱦᱟᱣ ᱪᱩᱨᱟᱞ ᱛᱤ ᱛᱤᱱᱫᱮᱥᱞᱤ ᱛᱟ ᱪᱤ ᱛᱤᱱᱫᱮ ᱪᱤᱠ ᱱᱚᱢ ᱥᱟ ᱪᱮᱢᱵᱚ ᱥᱩᱠᱥᱨᱟ ᱢᱮᱱ ᱜᱚ ᱥᱩᱨ ᱪᱟᱫᱮ ᱱᱟ ᱜᱤᱞᱟᱱ ᱡᱩ ᱛᱟᱱᱫᱟ ᱛᱤᱥᱤᱨᱤ ᱢᱚᱴᱨᱟᱱ ᱛᱟᱱᱫᱟ ᱞᱚᱝᱟ ᱪᱤᱱᱟ ᱞᱚᱞᱮᱭᱟ ᱛᱟ ᱪᱤᱫᱟᱱᱮ ᱪᱤᱞᱮᱱᱟ ᱴᱷᱤᱥᱤ ᱱᱮᱵᱚᱨᱩ ᱞᱤᱱᱟ ᱱᱟ ᱡᱩ ᱛᱤᱥᱤᱨᱤ ᱛᱟᱱᱫᱟ ᱢᱟᱝᱪᱮᱪ ᱢᱟᱞᱟᱱᱟ ᱞᱚᱞᱮᱭᱟ ᱛᱟ ᱠᱮᱜᱮ ᱥᱩᱢᱱᱮ ᱪᱤᱛᱟᱱ ᱥᱤᱝᱥᱤ ᱛᱤᱱᱫᱤ ᱡᱩᱭᱨᱤ ᱜᱤᱞᱟ 다디 나로니 망체치 단단한 저 디리샬 지난진 지디 교나 숙침부 마르샤길 나난도 저 다세스테 슈랄 저디 나로니 딘디슈리 지난진 지식다 데네 디슈리라 단단한 아주 갸게슈는 시동 디슈리라 변창세 다디 나로르 샤모 나로 말라 나로 단다 딘디시리샤 그때 쉬었나 덴노 쇼랄 디나 로그 단단은즈 그 체팅만 보지 야디 자기 쉬는 성지 야 제시 털어담지
0: 알았어
1: 진지기 디 검시 소스도 단다 망제시 진지도
0: 알았어
1: 근데 경조디 디 마르샤이라
0: 알았어
1: 나 저 단다 넘규 다시 뭐 디 근데 저는 넘다 근데지 야지 사천부 차보다 근데지 경디 망체지 그런 수수들이죠. 근데쇼를 닦견 제당이. 디 근데쇼를 닦견이 야구마 청부에 끼기. 다지 넘사 셔진야. 디신 모터지 대우민 것들 시험 차지면 왜?
0: 그래서
1: 어디리셔 이거.
0: 그래서.
1: 또 디나로네 그런 거 나주 단다 닦견 제베 버루리아. 단다 건들 레제나로레 그런 거. 팀마가시 쇼리. 디나로리아 단다 숙세쇼지 디르샤 말하기 카레디. 마라 마라 카레즈이나 다다 갸게 쉬는 거나 저 디르샬 공지 류신치 있어
0: 쉬러
1: 다디 디리기라 카레란치 텔가니치
0: 나로 봐
1: 디는 디르샬 다 나저 근데 쇼레 지 트눔 제베급스 야지 장시르치 다 팀문이에서 치는 마제야스메베 진짜 그냥 검시 몽구도
0: 레세레
1: 다 디나로레 디르샤기랑 나저 카레디 베샤샤는 건저 한다 밀 미게베악스 카레스메베 디나로다 군이 직베스 시리기라
0: 네세
1: 아디 디샬 장마나 장수에는 코나로리아 텔레십시 멍부차지 카레타 오야 지비아시오 마레 짐모토베스 스카지 미란 데는 야 텔레시라 메베 서치 네세 딘데기 교현지도 있기라
0: 네세
1: 다디야 인지미지 다나 그랑은조 단다 공 레제나 로리에 단다 춘음 제디르 약속성는디 제디 제야지 딘제지 디리 디싱게 직 랑가야 우 메브다 직다 텔라망보 텔리십시 망보 인제 랑가이나 양지 다니 숨토라 딘제지 제디 제야 딘제지 검시 제면에요 말라리아 직 겸에 개비하다 디싱 그랑은조 단다 눈 사진 붙여야 돼 딘데 마사야기 디스토기라
0: 레세레세 레세 다제네 디 투중 하나 저 답경 세베 규림 나로리아 단다 추눔기 단다지 고레디 고레 자스르디 제바 칸실라 양탄동 하나 저 투중기
1: 말라기
0: 말라기 단데 단당 저 야게네 슈나 공지 류싱스로 와
1: 데레
0: 니냐사스니
1: 라릴
0: 데즈 장세 제바 잠마 임바야 뒤도 뒤도로 제비나 랑고르게 눔주 총로 줘야래 케요르로 와
1: 라릴
0: 레세 레세
1: 디 랑고르 단데 눔주 케 교부자 마임바 단다 기랑은주 단데 로야 렉슬링교 단데 뭐지 십실 제외급수 양 기랑은주 단다 도웅 제실롱금도 세스미 외기라 다 어디에 이한 디다 잡아요 이렇게
0: 레즈레
1: 다디 교룽 부치 직다 장스라 장스체 마제미나 디치기리 기랑은주 단다 도웅 제시 말로야디 금쟁 가라스나 안주 오기야 지비야디 강글로다 쪽부체 아니 돈 알로라 학바도 다 직다마코 근데 쇼레 너 체리다 다 말아디 레게 제제마 동해야지 디슈어 말에 푸시
0: 그러바
1: 딜레 제시 말롬다 제시다 말롬 딩게 제 디는 신 디리기나 코리우 쪽고 소야 그다 제시 토브차 딩교
0: 그러바
1: 어디 교는샤
0: 레세레세
1: 뭐 사빈네 닝베네 디싱게 그러는 수단 넘규직 닦견 제외 급수 인지민지 양지 춘음 제외 쇼레 다 춘음 제외자 마이바 티싱지 즉 소베 버룰이야 그러는 수단다 말하기 카레디 즉 양생스 제외는 양디 뭐제 즉 닦는 쇼레 말하 나로리아 촐라만드야 티싱기 즉 눈물에 사총

0: 실실 교지 충중 람파른 예투 강충양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 센시마디니 편조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내세

0: 디리긴라 단다다 굽주 권이다 굽주 공에 부르리야 굽주 공에디 틱 제시놈이 맞세
1: 컨디션이 여러시고
0: 이제 장식 너무 쉬우라 장식 너무 부다가 이렇게 다야 굽주 공한다 굽주 겁게 챘는 굽주 겁게 돼 단다 권수야 결혼도 단다 지탄 사실 매베 디마고야 캐시고 그러기 아 다디 눈 디디시디샤 당주 넘 규모도 세베 규름나 롤 쪽디시다 눈 냠껴다 디싱이 체시딕시다 게르키다나 눈단에 로비나 쪽들로디니나 타고 망도기라 아 믹스에기 단다 말하나 로려 지탄세 망리디기
1: 레즈레즈
0: 다 첸딩 롱교다 배차네 곱죽 곱게슬로니나 자고 할렘도 장무 쉬우스티기
1: 레슬레슬
0: 디케 쉬우교기기나
1: 레슬레슬
0: 장시 너베디 약고 있네야 기나즈 듀스티 다 배샤나 쪽디시다 곱주 권이 로이나 양직 삼삼 곱주 관광 곱게 커뮤니티 좀 기슬로체 듀스 장시 제베스체
1: 레슬레슬
0: 아니 디싱 더 배샤샤나 남규 양직 모터카셀이야 아주 된데 눔 체시 말론 베스체 다지 모터 타간데는 눔 직 다근데 눔다네 눔루체 눔 부다고 매다 대신 결혼도 한다 직다 다른 뭐지 다지 눔다네 다샹다 인디 신칸에 로는 모델람사 대오 매 차야다 진짜 람사 미 통도 비 아니 좀 망보 요리가
1: 알레스레스
0: 다디 결혼도 출리제 가르시에서 디네 체실 원베 눔치 곱주 곱게 야면 곱주 광아지 체그 슬로제 장세지리라
1: Less.

0: 协同给你需求的是这样的中国地震器连年的片面录制能说
1: 中国地震器云质拉到卡巴城西亚也了电价与了烧江扩月的卡巴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给人阴界些修在龙世界内铁东年了扛地死去卡巴塔这一样日子七日几个死去
2: 年少的女子这不里样子的区别门丁他说养下的他在区里区上
3: 喂天哪快出去接穿了休息
4: 卡几遍出去遍出去好些局遍
3: 啊第一
4: 看叫年龄卡巴东大你不得参照中国古镇街卡巴东大撒吧 AI 卡巴东大体外我做的事
5: 三个链接唐大军南嘴三个出轨李千地呢盆中龙城年轻力空表格龙城期三个路口对观众席别三个路球队李千里我听的李千期年终吧点做林中音
6: 三个链接我李千年终修行一项经营
5: 三个链接天地三九六国对军中识别列车南，昨天作为叱咤识别南站车的区域，向了识别南屯南，三南月不休。
1: 昨天七个杨勇他比桥，第不第呢？叱咤三步棋。
7: 三九六国对军中列车起，昨天作为叱咤南站。
6: 三个链接，天地昨天作为叱咤识别南站南。本周龙城年轻力空，票价的那个三块八七的团住来，给被为直播三个国际图。中华人外旁最基，我老人应别是外出协会别。本周托的我老人相对看给工资，这些工作来给我老人把年差钱的相对看做别陆续过去南屯，多加的收益。
5: 这些工作来呢，本周六个中间的空格的中，唱过响起没音信，我只数四点三百了，吃了南永油。听说空个金土人当协度没变我都人把忙不及压榨能越近铁大破拉都民主为企图空个旁边我都人把铁大空了自己难话的这些品种垃圾将旁边的话出水数马当话了龙头没人铁大压榨也不能越了特同杨子刚了亚准协别别的了龙忙压榨能为我都人把铁大去蒙西托特同陆剧集空铁色也别我都人把忙大及独立将能越空气罗马人将有铁道运送措施当年，他把让俄罗斯人把浙江出了马当瓦了，尔查也不能有把的。
6: 俄罗斯，俄占铁道尔查给人堂全部预备，起诉空气俄罗斯相对抗起足够，突达看这见面铁了，盘中托的俄罗斯相对抗起工资，这些工作垃圾。
8: 我给这工作垃圾工资三个了，老工资三个，三个。俺这搞得了呀，给啷个他去？罗马不去搞了一点子，土地不得呀。我老现在想做康乐吧，现在做啥子？搞点什么来着？现在人生啊，第一个了，就俺都他这跟来天然给他这，每次跟老弟弟那点的吧，这个就跟那些和尚这个了，培育呢，这些我都是拿了呢。
9: 那是，当年培育前呢，如果公家的种长谷香，
8: 是个嘛，
9: 做泥巴卡熟了，没长钱呢，但你们他卡熟了，第一次名誉被没砸了，是不着？
8: 那是个嘛，
9: 但第。Tadi di zo di ngā lo siam diyon kāng zuye ki tā kāsō re. Rōtāng dhulu di zo di kārē se ne, tā nīmāng ke di kārē, pāmē shū shā se ne. Pāmē di nīmāng ke tā lūkyū ki chālā se ne. Tā
8: re, tā re.
9: Kīmzā nāl mōngu chīn tō se.
8: Lō se ke lā.
9: Ani di tā kāsō re kore, tō nā dā mā sōn tīndē sō chā ne. Tī tū pūgū sōn zāng tīndē chālā rindā yu mē tā tīndē ki chīk. Tindā gāni shirāṅ gō tsūgū mārī tēlē o chālā tē tindā chī shā chē. Tā tāndō gāni chārāṅ chālā tū sōl tā jī nē tōng mē bā tā nī nē tēnē kā sō rē tē rindā mē bā sē chī chē. Tā gā sē nī tū wā tā bā jī gī tā rē kṣē tā nē tā rē bē kṣē tā nā lū chē tā bā shā kṣē tā tindā chī sō sū tīng kī lō chūn chū
8: tē.
9: Tā nē shū gō tā ngā tō lō o zī lē tā tsū tā mbā tā kā sō rā ngā tō chā shā nē nē pā mā bū gu gu zī chī yō rē. Tā yab tā kōm tsōs.
8: Nā sā gā.
9: Kūnchōng kī mī sā.
8: Nā sā gā.
9: Yōng kī tēn lā tā gār sā.
8: Nā sā gā. Tān
9: shū yu kōlā kōp chū kōchū tsī pē kī.
8: Nā sā kōm tō rā.
9: Nā sā. Būgū mānggū tsōn tā kīn tā lā kāngai mānggū tē gā rā.
8: Tā rī.
9: Chūnchū kū tēne chā lā tā zōr tīk mī sā gā kō. Tō nā chī yā sī. Tā lō chūnchū sū tā ngō tsū gā rā. Tā rī tā tā. Ān tī tū tā mbā chā lā 메미날 쇼비
8: 아
9: 메미날 쇼제데 마가날 달로 집시지스테브다 안데 이버롤라 다 가서라 김자나 차샤네 강로 지기 즉 나치 바 지기 자기한테 된데 근지 돌다 또 나치게데 또 파면다 저거든 아주 주체도 좀 봐네 밤에게 잘라도 좋다 마오발랑가 잘라되게 다투지 아니 근데 저거는 진에 밤에 대발에 오른데 유입되게 로에게 미시러지라 니네 주마 대발에 보고 다 근지돌 겐슈 탐물을 랑게 따도지 근데 저거는 나 좀 딱 나 겐슈 말이 니에간을 시다월 시어리 맞기들이 근데 손단다 바지 두제도 좋다 즉 소소수 김단을 쓰이다도 담바 파메다 즉 나이 지르체 뜻달리 운할 주베 미래등아 주어봐
8: 노 소다다
9: 신다 강로다 신내날 때지
8: 노
9: 고티스 르케스르 메체 두세 디네 어제주 개인로 때 그래 마가나 침르바
8: 님제
9: 한팀 저거 그래 헤미 통기 체르르시다 즉 지도 그때 반로 단사다 있는 즉 파도 도나치르 진제 디네 지금 아미 그거 근데 제가
8: 선수.
9: 또 그거 뒤지지든 먼저 차선이다. 좀 미리 좋은 차선에 알레. 딱 속으로 수사 지금 외부된 알았지다. 딱 먼저 전다 전천 사가지 오르 봐. 어 신진 지역구에는 안 잘라도 좋다 지자야디. 지금 안 좋은 견지지다. 밤에 어디 돈을 상하래 또 나침 붙여. 또 잘라디게 막아나 대두다 존하는 레메.
8: 넘습니다.
9: 그냥 아다 고주 광해로디 아니 레규제마 제티 틴마 친비 제티 틴나 친제데 슈고 미겔레 로트바 망고 크로친 솔로 쭈께스 데프달고 돈베스 데구나 슈제 로 순주 소니 뜻 주입다 안티보르다 가소레 잘라디게 존샨다 만다체네 치벤스멘도 치네 파미르오다 체니네 당간주 가소레 미리게 당원제스나 카르네 디게 강고 지게 엘파 파미르오 시샤다 딘데 체직제게 카메르 딘데 유튜브 좀 봐 안슈고 이게 단데 또디나 차샤네 니망 위바 동토르스로 다디에 니망게 슈디게 유드 담바 이기나로 니 당고티 다사지 뇽당 윤루디게 니 빈자쇼르지게
8: 맞습니다.
9: 니 인주전 니 억울한데 빈자디게 유드 담바네 슈고 콘조 캄부디게 지네 주구제 니메 야고메다 남시다 전 되게 니 유드바 고유 담메도 좀 콘조 강고 얼마 배소
8: 맞습니다.
9: 안 파게지지 주게지지 두 담바 이게 니망게다 뭐게 소르지 이메디 땡기르샤
8: 간다기나게데
9: 아니 근데 다만 주제네 장가보다 따뜻하게 원자만다 아니 근데 다양스가적으로 다양한데 다들 먹고 있던 봐 근데 대주마 대간에 강버지 대투구 유나면 상게 저르디 로카셔나 제비
8: 나 상게
9: 다만 저디 근데 니마 무바테스 사지다 그런지 장지대 유제 주고 당내 중앙을 놀다 진주 땅 주고 사지되게 강로 망졸 강바대도 강로 수수수 막권 권점제 디년유도 밤이단 파제 니슈에 매주 옆다 근데 지유도 안다 사지디 메세 강부 마샤몰 비드든 바다 이게 창물로 자고르 차샤들 이내도 밤에서 또 저거든 드바 파조 뇨종 지겐데 다 벤차샤네 산뇨존 캄부뇨존 쟁엔데네르 파존 초존 강로베데 토르베스 차데샤 안테데 지두든 바니엘나레 빈자가 달리 캄부토 초뇨비 초뇨 아네 디네뇨제 마요 콜니엘니에 드바다 시존레
8: 다다레
9: 카스칼레 사치 토담 드바게 근드슈에다다 딱코르탄 조유베 산네데 요르바 상물로 규제제 다디 근데체는 그래 초년에 주만 여부 유나면은 어 팀다 루드 등구 유나면은 되게 강로 자제되고 년에 Nyetong chibshil lo ne gyubi. Nyetong chibshil takta nga genyushi wimba.
8: Ahle, lo sumus.
9: Nyetong chibshil lo genyushi, genyushi jata tige kanglo paso gejitu dhuzamba ta nga zyu dode shangnal chan.

0: kasore da ko ja da zu zu kasore di nyen yin di da sun jo che
1: a
0: din de san ro ko so
1: no so
0: a do che che da da mo tron sol da pa ye de ya nya san shwe da ngan zu ma mo pa le jo nin to su yin ke se so mo to bi ne ngan zu de da yu go gi da o nya mi che so tin de che su yin yes
1: 中途去想去如果这些困难能被抓紧的那时候嗯可能是呢刚不掉的那国大以内人了要得出的国吧但出的以内出的嘛提出来出一个大的一个刚那就是啊第四下个没来一个俺查过了的把卡斯卡尼亚三学习对的吧查过去把刚刚学过这个大的安的查过去把我们蒙古这些大的去蒙古这些
0: 아니 아또또
2: 주인하러 자셔네다 지네 자네 세션다 더 가지고 카게다 된다 강로게 갸교다 그러는 거 답지제 다 그러라 자셔네다 라게츠난다 그래 내단디 데미세 차장 야고 차스 나스 스킬 생년기 탄다 토대 응을로 샴둥칸 유스에 사자티니 토대샹 유바라 정도로 네비 팅에 토대 응을로 소제 사자티랑 도 인싱 샴둥칸티니 사자티르 조규 규체양
3: ཁེ་གི་ལུ་ཅུ་ཐོ་ཁེ་སན་ཡ་སོ་ཟེ་ལག་ཟེ་ལ་ཅི་གུ་རུ་ཅུན་ཅེ་ཡིན་པ་རེ་ཅེ་ཤི་པིན་ཟོ་ལ་ཁེ་མུ་ལོ་ཤམ་དོན་ཁ་ཅུན་ཅེ་ཅུ་ལུ་རིན་པ་ཏར་ཆ་གུ་ནེ་ཅུ་ཅུན་ཅེ་སེ་ས་ཅ་ཐང་ཅུ་ལོ་སོ་གུ་ནེ་གི་ཆ་གེན་ཐ་ཁོང་རིམ་ཅེན་པ་རེ་ཉི་ཤུ་རབ་ཐང་རིན་པ་ཕུ་དེ་ཅུན་པ་ཤི་ཡིན་ཤིན་ཐན་དོ་
1: 这些评论来给母体三国班的空气平均投递俄罗斯相对看准备中华美丽给随军人类的松军团美丽平均中文团念着比这些给陆军村的给汤面三军团排给军人提醒毛文北切尔贵所给帖母体三国班送班的
0: 这个呢，你都就是那么跟人说的吧？这个呢，就是那跟他说的，叫他的，他那跟那个公司同事，旁边给他叫他忙不是给他了，下午吧？第，现在现在看这这这个跟他说的，他不给跟他跟那个上路子要的话，光不是的跟他呢。俺们呢，吃下面呢，他这个新编那呢，团长不就是说的，有点是呢，跟着到了这个。 刚才蛮古是这样规定的，因为俺这甚至的，今年的俺这北边外地，那过了就看这个是大伙儿去接接嘛，给他接，所以没有的。你呢？那一个啥子的，大大伙儿，你忙个，说的点儿吧。俺今年就是的，咱，咱做现在没有没，俺们那车上呢就交不到，那别的啥子大钢格罗，开始流行啊，那边呢。
2: 죽들이 막 지금 선배 나고 가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 평유스민도 아산 딘데 지금 상태 안돼 오늘 좀 뒤에 좀 샤벨 쏘고 좀 제수수 죽고 쏘야를 쏘고 응 소수 두바 지금 내 다이나 근지 털을 자기 야르도 안다 근지 털 몽구시 도들이 이네 다디 쉽지 이게 아래 선주단 님구스민도 아산제 아니 루지 신지게 이게 단지 샴데 칸디 쉐
0: 멍시디다 밤에 가서 그래 쉬셔서 그래 밤에 제제베 쇼딘 주에다 니네는 주에다 배우기디 물로기디 다 쉰주 봤으나 딘데 질 단데 말에 다 봤자 멍구제비 딘데 또 난치겐디

0: 대니 소남 싱베 다소 샘젠라 대니 싱레 제베 귀럽히 용순대 샘베 춘다시
1: 디니 추소 장다탕 조소 총다 뒤베 거디 나웨 프람지
0: 디니 토강 유토 팅접 롭스 차진 준비 부초추 심콩니 수외 가벼시

给这些路体中国网民日模式有没有提醒他三别电视系统有图不起鬼 미창문이 뒤집살배 땜방타 사투방 속준부지니 뒤집살발 외동초외 레지 컹독되고 변절 속준치교 대화 진교 타경타 광배기 도시 사바디니 뼈세토외 변절 광배를 치둔치교 타경치

0: 원점기 재무 크인수 왕점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원당기 캡스 탐지라 신점 파피기 나와게 쿠심기 재무 진짜기 다우의 굴김 토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지속이 니시라 르디기 구양 천점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1: 자스탄 덴베 셈보보 링게 셈디리 탄다나베 링게네 셈우수베 리젠디니 편정롱친 인친리코 벽에 롱친키 다우유기 골강시비 셈유 리젠디리 만주 리젠디 닌달 셈유 주수주탄 감십주토 롱친키 록럽 지글레고 지차 추탕 라토 카바키 년체 주리 진디 토네 센도 유베 남블링게네 두도도 세낭 유베쇼 도곤 쿠미 남블링게리아 잠진이 잠진 모두 쇼이 월리아 좀보보 스린 도질라네 잠낭웨 포장보들라르 되베 세기 천와 뱀 준비 신당 시베 잠주디 링게기 녀람리아 표이 当然就是从家庭为年轻下边呢，如果你要拼呢，老了来买点吧，忙过又不买菜。当然星期来是从家里亚都是拼呢，就是把伊呢破产破的哪里亚的拼呢的呢嘞，还讲忙过要的。听这算账，同我开门破产破的哪里亚对呗？年纪低，年纪属于。王巧、吕布，都对王不济，忙入明白之吧。
2: 파타르제

개를 쇼베 필리핀의 남바타 점린 사초카게 별개 롱친 생계랭게 공감사 단달랭게 최 생고 초베 리첸디니 변종 롱친 년체리 콘게 최초 별개 리첸 중국 변종게 낭세 리첸 내초 유고 리첸시 만난초 너균시 내초 유고 리첸나 텐좀 총와 가주치 규모 리첸 소중 슈켄 면주이 생계랭게 디링키 내초 유고 리첸나 생계남부츠 년람토 Rinneta, Yugo Tegi, Chetin Shukita, Tinian, Mumbe, Achelhame, Gunzimba, Gesan Dinzi Lagi, Mumbe, Achelhame, Gor, Motu Shube, Jabub Dungu, Jokdo, Damshun Zong Ki, Sukun Ki, Dam Chirin, Dagu Tuchin Gor, Motu Shukuso Yimbe, Tengene, Shamse Ki, Chetin Shube, Lizenam, Sensi Nungu, Gusu Shuinian, Molia, Tengene, Rinneta, Yugo Tegi, Chetin Chisena.

Singhilingen. Jilu Nidong Yami, Jumi Dun Loro, Gilkup Jinbe, Mumi Rine Shu Shaki, Ming Tu Nang Tsube, Mumbe Ajilamoti. Ryu Himalaya, Shalu Guki, Mumba Mangto, Rubdu Chilku, Tajil Hokosoku, Tona Zong, Lebuku, Lebu Rong Tu, Tawa Shishi. Tongme Yunku Dini, Pugu Nangden Chu Luki, Gawa Gunchin, Mabegosu, Yimbatan, Hame Mangtu Gi, Chapdun, Chotan, Lukar. 추루키 규제 넘버서 멤버지키 망추루카탄 윤야 추루키 르모서 두닝체요시 멤벨 하면 첩숑러 망추토 멤벨 아질하모시 뷰스요시 멤벨 아질하모시바티 낭투니 멤벨 로규토키 착제미는 게세 노르산키 덤규 임바탄 수균키 아질하모 찹든 투윤닌 듀 임바탄 아질하모티 Mumbe Ajilhamu Gunzimba, Gesan Dinzi Lagi, Mumbe Ajilhamu Gor Mudunanwe Triple Titch Senat.

0: kela kongam sa kela chela khasin
1: mingle kesan tanzin se ge
0: kesan tanzin la
1: ha kesan
0: ole se kela tande ne se ge longpa de mingla khasa
1: chona song le shang le zhong zu
0: ole se ane mo zu ge le zhong zu ge nang la la ku zu chen na a jin han mo ge mi mi ge jin ne xu xia chi yao de song du a kela chi la chun zin ba de song du
1: ne le se
0: ane mo zu ge a jin han mo ge chuo ba de ngote china bas
1: lase hadi toksba la ngaran tikdong gup ja ja chukep tun lote o yang are ge ge namje hamola si si yo ta sa sa ba tik kap ti du lo ja ju ja ni toks pe ba je sa di du ngare ja dru ne je jang ba ja dru ne je tin ja chukep tun par tu toks jang je na na ta ta sum zi si toks jang jang je din ne tik kap ti du ngaju ajal hamotila din ne shang chigo mare mamang sha ne yo re mamang sha ne mi shi zi si je 진에 근데네 민아치제 또랑 남결 한번 하게 제비 지금 시즈지요 디제 디네 아주 디디 장네 국주고니 로딜라 파알 쉐던을 지치바
0: 노는
1: 하사 쉐던 지치 샤다 쉐던 진 노블링가 땅 제봉 땅이야 라마지 둘라칸 그 비기 꾸르삼 잡제 파기 류치스지도 가다 어비마에 잡제 가사가 잡제 슈굴라 딘 아주 아들라무지 다샹니 제자 인디마 갑디디 양 벤저망시 셴브르지앙 아주 두고 카지 다소소소 모터 당근나 모터 당가친 카지 총작은 총작은 진지 미우도 스톱에서로 지제제 양 뭐 조용한 지지도 처외 당디 마주 어디 니동 잠에 줄로 드네제 되는 아주 계급기 양 있네 말라 미직기직네 신진 당 목돈 제제 통진 제제 양 딜라스 제브레스 제상 아주 미진네 슈샤 독스 제제 갑디디 다다가랑도 집에 남주 제주캡 들러들 한번 장용게 미시지지래 매봐 지 만제 되네 되는 남주 기티 내일 숨제나 미시지지 해봐 그나 내 전제 해버 지제 대나를 대제 저르지 독스제 개가 나죠디게
0: 아니
1: 니동 좀에 들러네 독스 라수제 니동 제로 들러야 남주 몸을 지내 주샤 아티다 개급 좀 백 대제지데 주당소 어
0: 먼저 척백이 나라 메카죠
1: 딩 나도 니동 좀에 둔러들 디제바 양 미둔래매 미둔제 독스 장제 디제 단다 제는 다 미니 슈츠 독스인데데
0: 아니 뭐 저기 단대게 한번 접어 디기 접시원 줘 봐라 디 가르네
1: 땅 주디 마시에는 멤베기 디 드로상 무슨 그러든 아주 접중 최게 노상 접고 봐
0: 어
1: 최게 노상 디 슝
0: 어
1: 접해야 제는 둔부 둔지지제 둔지지제 님 둔지지고 봐 슝 차장
0: 접어 슝 권에 슝도 어
1: 다 딩상 아주 다 양 거의 봐 기여바 슈구여바 제 듭디듬 제 니마 레츠레츠레 잡기메다 장갈라 에데 자장고로 장
0: 어데
1: 난 잡갈라 더 뒤르다
0: 어데 멤버게 디디기 가수래 아젤 하모세 호라
1: 멤버기 멤버기다 아젤 하모스 아젤 하모 아젤 하모스 모두 먼저 딜라 범지에 요 말에 아젤 하모 제 먼저 어 디
0: 그게 범역이 제
1: 제니 제적이 니 요래
0: 어
1: 어딘데 요
0: 부의 제 범의 제 이네 참여 장마 부제
1: 어 어두스래
0: 범역이 지금 잡고 고유나 보기 섭체
1: 어두스
0: 어두스 아니 먼저 이게 단대게 한번 써봐 딜라 슝조 디 최대 노사르 봐
1: 발라 슝
0: 아니 최대 노산 대기 탑루 탑단 순다지다 먼저기 셴베기 중요하다 봐 저와 상무인의 셴베기 요하다 봐 저도 멋집 가요 난된 피베 난 먼저기 탑단 안 되잖아
1: 탑디 강서다 먼저 되잖아 베기 라모당 제바나 땅 먼저 디 탑당들 양 다 착게네 진도 양 몸 거리 개주 소리 지제 직디 니네 저는 먼저기 양디 당디 양 몸에 남다 몸에 남다 땅 참아래
0: 그냥
1: 몸 걸어 이기 되게 해주고 숨내 되는 건 저기 찹제대 뜻 만자라지도 이제 찹제대 만자 나 되는 건 저 찹당 이거 찹제당 이제 망 채워진 독스 제도 내마 그러다 기타 렌드 제교 된데 망부도
0: 어 응은백이
1: 다
0: 지체서
1: 어 어딘데 도 내 찾아 라오에 장제 생 탕카르 고에보세 프분드리아세 된 생각 굉장히 다티 대대티 리탈라 렌드 제교스기 맘부코르기 캐주템버스지도 다티
0: 어 나세 아니 게라 지나조기 탑주자마 멩게네 탑고르 벽에네 탑고
1: 다치기 베게랑 제 당디양 맘부코르기 지 땅
0: 지당 먼저기 단데 내다네 제나 먼저 내상이네데 여기게 마마디 상이네르 와 망제 저런지나 네비스 리지도아
1: 바바라
0: 지나조기 지게 남준기 소아디 저백 소아르베 근데게
1: That is some draw sort of yard. Nanzul Tabi, truly imagine a yuba. And such him, such a catchable yard, such a catchable, semjine me jene yoe ba dang zong zu dil zong zu jung jung ji ba de semjine ni ge sa zi yoe ba
0: ha de ane ji ji ge ne dan de ji ge nang la le ge lan jena zu ge mo zu ge la me ge de tap dang ge nang la pe na se san na semjine sok ja ji ge ji ge kon zu ge ta ji ge ka zu zu lu zu dan yin de kon zu ge ge su ne yin zhen zu len de su ji ma wo qi wo de
1: ha o du zhi de la
0: ane mo zu ji ge men ba rang ge dang su de zhe ba
1: ha dang ji wo
0: dang ke de su ne ge la ji ge 배선을 지금 제가 개런
1: 탑에 자자는 머상 남다르 지단 중에도 솔레 산당아 공당아 하천다나 알라모 호호년지 왕보 마인이 대달아 선
0: 아 뭐 저기 땅디 Shenpeke da jige chabshun shenpeke da mandrap sandi juru
1: la? Bala, da peke chabdang tang jena mandrap peke dil jena da peche sanyi kod jiki zamba na ronde jige mangbuduwa
0: ori
1: kangay tang jikyoro jige
0: ori
1: nganzu jungna mi re
0: jangshay dang
1: jang jangshay rang dang gore soso rang dang gore da dingsa nganzu nyam di jaje yang nyamdo rabgyor jige sur ji suya shaba shen nganzu di jen di ngan jen kore re dang re dang gore nganzu dil chabge mi dhruyo ba odiki dhruji dāng mānda rē dāng wā dā
0: Ani bēnā shāshā nā tāndē kī chūtē nōrsāng kī tī chabshūn tī nā lā lā Chabnyē mī chū lē mē nā Ani nōrsāng kī nāmdā tī nā lā lā mī nā māngbū yōr wā
1: Ani
0: kī nā tī nā tū kī kāntē sī kō kōpsā sū nā tī yāw rā
1: Tī ngā lā jā nā tū mī chū lē yō mā rē Tā tī kī nā mānda kī chab dāng nā kā sūm zī chab rā Bē shāshā nā Khaji mil chab gen jayang, khaji chab jay chigi chigi u dusit.
0: Tumtam yeh chay, chab chay chogol ra. Tumtam yeh nala da, mi khashay chigi da yanggu dyanggu zi juyub sandi chigi.
1: O dusit. Da dingsan gansu mi maangul dang jay da, mi reyla chigi, lenggen reyso chigi, mi reyla da naga reyla chab mago chigi. Dingwan jay na mi chigi pechi naga sum zi chab
0: gore. Lazi.
2: Dēmē gyāzu qiñbī bālāb qī qī wī. Dōrsū kāngi lūmbū rīmshīn tūmbū pā.
3: Kōlē tūkī chāgēn sīdēn pūkī jōng. Zemlīn yūgōr mīsī mīyū tāk dēshīn.

0: 담슌 종케 담지림 떼주 튀진기 꼬로 모두 슈주기 페미리디 차와 강시 체자 따타 카치드 미부시진 되면 튜니에 퓨리 망조기 따라 헤미게 제와 장유라 요르미게 태미 치기유 따예 표기 지조와 튜니에 콩비 용규티에 코가 케진 송유라 따라 딘디에 지동 차신 태베 왕기 대주 댄조 니르베 쇠티야 림신 사조 강사라 타로 시기진 하세 대주 댄조 니 쇼든 튜진키 케지 주비시 인신 튜진키 개조 하사타 초현다니 대주라 슈겐 창면 카도 낭의 견구의 균신 다조라 카다타 디부소 다디 하사총기 청구기 대주 라와라 종두 대주기 교제기 캐주 보토 튕구여진 하바토 다토니 카다 주바타 샤브조차바 다편바 치에 미리 시행리 캐도 파베 류진키 남자 망부여자 교례 난도 가수 테모타 가외 고여제 킹신 유바진 등슌키 담지린 대주 전소니 소분니 타로시 인진 대주 전소니 편도 둔비 치주니 중이 파라 튜닝숨 니그 여바타 개비 다와지 파도 균신 치수야 요진 대주 전도티라 사내티게 미츠 라미에 두주 치비 림주 초거야 시기주 퇴근라 로리 중화의 딘디 슈바타 신조 편주 총소 제리 치비 링내 르지게 치우시장이 听据 등슌 종케 담지린 대주 튜진티 종종토 초부유라 갸치신 퓨숨 초바시 여바신 신 등슌 종케 향추타 총대니 낭도냐 캡게 면조위에 대주 튜진시 여바신 표게 대주위에 루규니 하장 인신 르세딩에 퓨숨 초부유 외매튜니 탄대파도 수준 튜진 카도 미디미노와시도 교류 여바마세 초서 두서 강신이냐 다조라 슈니 조신 대주 튜진디라 갸지 퓨리 망조기 태외 그수 친부 치기 여바신 조구토 다니 딤드키 라자 조시 인신 아미 퓨니 튜기 니전타 멀덥소게 급소 코니 케진 송유 태외 다제 장추부시 용화치주니 캐진키 차와시도 찍어주여 로규비 규림티 대비와 대주 전조기 치고티 충바타 퓨리미만기 퓨균 다제 장발리 바웨미나 기신 치토비 문진 치고유바진 링지키살 개보니 유비 킴장식 낭토 구충바타 콩라 충두니 최고도 교류에 다제 대유자 팅시기 대주 개조딩 개가톱디 링키 개보로 꽤부시 인비에 셰수 요진 티슈긴라 딘니에 대주 전조기 튜진 탄대파르토 균신 토바충 인시 시간야유 지뢰문키 튜라 뚜바 잼보 넘게 송젠키 금년송 김지의 빈대 미리타 대주 전조기 치고 비수 유바타 딘도나라 개가토비 따바창마 만난 슈괴비 수유 송젠감별급소 다마 루바 망보유라 대주 전조계 치고 안리에 치만토 친유 개비듀 대상에라 체시시 유바마세 대규람라야 하자 통진 치기유 표시비에 징주의 다원에 송 대주니 티회가 캡치로 친디 망주 튜진타 가전소계 급수야 민남키 대주 전조 니그 유바탄 明阿拉 등슌 종케 담지린 시베 대주 전조 니 총구 마딘 치세 케지 디부시도 초류여진 팅듀 담지린 대주라 슈베 다니 초가 소수 다조 짱짱 인진 담을 용콩라 다라 신체 리그 수디 샤시 계속 주구 유바타 다바 창문니 로 중이 예면 니슈면 인구 대주 전조 급소 다도니 다제 원바타 다도니 카다림바 중면 진도로 최진기 진도로서 여바만세 예주타 도교 타틴 균규 딘첩소 표기 체주 딘비 点么天南不西月巴人。当地人得就推进体验，接了移动加密居民街落了听一遍结合人别农民人年许下给送交南站那翠月巴人。得就建造给人送那卓巴满座给太平前边人们南座给前边这个路南座街边落下去变了热心月巴人。还有个爹也往来呀领的去好谈家的也落用住托穷小我听偌大的牛肉味江西说人啊了一个月了天天做爹熟悉他说个不多狂乱说了店面也往几个月吧先熟悉了店面有所见你热不疼先所见你真热所见你他妈的自我疼米国的店面新国的开一堂照片米国间旁边熟悉大的群员假期熟悉间所的人不一日月开不了店面人心用别下车不多谈通行讲别大期体力间你且巧的九日月大叫了这个月吧间咸阳票给大了用么谈全部写卡腻了也是月吧谈配合撒家说说让人去打所当人月了强叫炸弹去抓把南极点多了修人去打了开见面见这去两个切入就个面了滚得顺便你是阿住打了出场面去七八团弄点去三界点面滴个面不见压卡了得就点多了七个马多退军七不要年写个月配合得就点做的开局做你吕布壮大了他就在热在人心去开局点雨得有七八年把握了甜蜜区别随时间迎别问怎样起水雨飘个三年忙起别谢军了得有点多年临机开始了慢了住个大酒精大片别随雨把天年他若迎不说给开局点雨把忙谢大年推理给三边边缘他每月边缘你洗几多这一把洗干净大年推理迷茫给出外去且绿豆皮炒不洗热了照片心难去挪不洗干净不净就错啊他跟人头对吧年顿去爬妈说说烈日康熙人家大他卡车的面子大了嘎心七八年推理给人气所去不他得就真多年体力忙做给催月日子开进去天气都出了妖精得就真多了农民人年许下给人当亲不点月经人兄弟人当天面歇呢得就推进去人年披肩亲不提体力给披中去迷人人年踏别谈军经前月把马歇中华迷人人年旁醉披松切作所当月了陪米利给水军得住人面推过七张图样当月把人基础给人当天面先呢人面给基础人当谈陪姐接住你得住点多去推目没人别人面是人把人且陪个边角谈基础了规定前部贴不脱把马赛这个气囊滚了陪个人脸切工加起了着头把他怎么定给这个卡起陪个得救给水军人脸了西多切不切透明时特动便就给人当铁面写呢得救你如这个切过洗银把马写从所集体区别切过闲谈免得我洗银子切过第一个说杀鸡闲大给冲把他如果我说鸡头对不对如果烈烈的边角拥抱怕女切脱被越把人等兄中了老的人得就建造各位拥抱过了通过你他咱们用个越把他接了你懂老年说等兄中是兄弟咱们吉林得就建造你从所南京去推个三个西多送越把马斯米利旅人人力给恰下也归他等兄从人边角披肩这个再往了送越站从密码师兄起得就点做取经了同哈江千波那里得就去特东国着他下不住多家他的临终切记所的切过那座边缘这个皮囊去与国王忙不一起点把确定的国坛国行也不行 我们的节目是由中国广播电视台制作的，欢迎大家收听。
1: Singelinge, Tirinki nature you go listen, Shunsam Ta Shangyan, listen, Ship Shichengu Nankin, Denzen Novlata, Zugyo Shukin Min Junior, Hengegi, Mansu listen, Dissen Shi Nawa, Tochana Shugin La, Kesi, Simple Boy Keran Kipo Yutu, you go Nenje Shuse, Chak Jen Nekiava Jenta, you go Ki Chikumi Sejan, Yana you go Ki Sinti So Yuina, Yito Dugune, Nature you go Shibe Litsenlia, Gupi Gurgus Shugin. 天天年安翠立前天的母体内教育他柔然能与柔安宁物内将心愿安翠前面立前南杨家节用天天年母体的第一个成人期立前现在三南有秀

미시지 튜뇽 남주인 낭두 외골주의 강인 남시 쓸 어민이 로타 마추바르 나리양 믹직 따규 냠바탕자 상계기 투지 외골 통용 견식 인친 내미 치린탕 총과 남주 주부 용톱지 고대 중 난수 람파라 데라 용왕이 시시 高峰 위기 겐다 중시 규류미 양이 강식기 태 규어 중유미 내급 슈츠미티 그 외골 내장 주능 주식제 태양 내외 진보당 목비 칭의 수포지 출초의 원단식인 결안이기 난수교세 남주디단 직부 직견식 통충함 시시 권익의지 난수교세 남주디단 직부 직견지 맨자완니 난수 남주대 중어도 지시 高峰위기 남주 목비 최도 불급 내외 남주 포고당 남주대 나리양 와기 진보를 왜 포비 외골 튼바지 결안기 솔로마프 체류에탐 나 고원내기도 지슬 난공유기 솔로마프 시바 강인남시치 어맹이 나리 첸두르 말립 공 고원내기도 시기유에탐 결안원의 시에도 공바마춤 공바마춤 가홍위 나리 사골지기 공행에 솔로마프 시구뚱바마세 더둔 솔로마프 진퉁면 세바인 고유딘저 콜교된 강인남 난공유단 가홍위기 동체 쇼폴티 남주 십수매 켈신 어민이 랑기 동체 트레디 콜라 땅내 샘수 추도 첸두주 립접유 소르마르부 진툼메 독체나유 첸두주 대비 출퇴네 진툼 니세나 지지시 가홍 위기 류슈 용수 세베 추기 첸두주 대비 남주 중외난 쪽 이나 독체니 타메 법수수마도 림미 둡지시 어민이 첸두주 남주 지급 묘초그리 결항의 수야구교 천도주 립지 난수 표조 지스르 가홍위기 랜 강야마듭 유잠송지 고베 무트싱싱 투차 루프르투 난공규 개바텔 얌젠 침북기 콘수 표를 틴지 균어치와 강인남 표도 규규텔 통침부 틴저치에디 닌듄기 공내 진두면사교된 강인남 랭인을 쳐나 서리시리 명토교진 표의기골 강야미신배 표현이 사자식 인부짬대 팀이 강연 신기 미지 시에초냠 멸라리양 된디 지워디 솔로마르부 시바 강인남 어민이 나리 표현을 조회 된친부 딘절 쾌랑기 차교 강연 제매담 난공유기 차교 강식 속교바 미신배 개목교잠체 어민이 현당 기추도 솔로마르부니 사투르기배 면자식제 대수룸 멘딩과 곽주탕 내둡세와 류슈체로 조와 제기 뉴바 유베 내장 닌카시에 둥바인 표현이 낭사당 멘자와라 코리유 차긴 힌두 셴부유 셴부 친절시기미 내장 슈다 민두 지슬 난공유 나리 공동로 수룸 멘딩외 내튜메바당 넘주 토동 수룸 멘딩외 내튜메 내놀두 멘당나 출라마리탕 어민이 나리 딘저 컬러인 멘티 나잔뚱나 소부 추기 척부머리 기 장제 망투 조도 대단히 차외토니 통추 튼투 내장 대점레 신기메 멘티 남추 칼로와다 쥐띵투 쥐겐 쥐 통주 가부 쥐바 잠데 십체 신기메 계지 어민이 난공 쥐르 푀두 조크 튼 강인치 난공 쥐기 마시 롭교르투 쥐기 인시 쥐지 체메 삼루 유잠 땅네 푀르 가부 유 캠뷰 메토 셰베 사제텔 가부유 지슬 코니기 강첸 링시 체데 링무르실 오미니 네 꽉피 칸시 주유 년달 주찬나 초 년베 년시 년신 루시 동규 가부차수 다두 루시 젠둔나 슈네 차가양 망부 톰뇨 차가 망부 토바 잠기 루이 미친바라 점니 사초 카두 죄양 케진 기겐 두 덴바 꾀메 로시엔낭 구츠슈기 죄양 케진 투벌레니 rūyāng kēchēn cū tūrsa tōngwa māngwa tī bēdu fēnda, mozārti tā, xiaobāng tā. Līsī tī sō rūyāng kī gēnchī mūwa māngbū tūrsa rū ngā lēmnyōng. Ngē gāshū chīpa nī yōgā sīlū wīyē jāndāng tōwē lūma gēlū bēlū wā yīn. Rūyāng gyūcē chūtū kōngkī lūshē nī jūmū gētār nian shī būgī yū. Kōngkī lāngbē chēshī mē tō jēmā shībar ngā shīndū gābū yū jīshē. 난공 균이 범위 기겐 틀 이묘 기신
야구 시작도 야구 시작도지

뛰머 쥐바다. 난수 순분이 내가 신도 전부 차도 제모 지킨 줘라 셰동켄 양유. 대낭네 추세 마슈 나 잠시도. 결랑기 로마르 루시 뛰가 럽지 유다. 야나 망셰 럽지 유다. 시치. 어민이 나리 상말 럽지 체규리. 난수 럽결 치베 존내니 푸드윈다. 지심 규비 체디 추구수 통제체로 동규다. 지진이 대외망화 신수 죽기듯이. 루시에당 샵주럽규 마세 콘조르 나팅다 중치 착진민의 중담시에네 콘조의 총뒤에 북뒤에 주투바다 점리치불 카초안에 점불링 콩두 추바 체규팀 난공유 나리 계란소당 냠도 내가 체규 깨와 중원이 뇌냉의 수디인 교란일 토지치 슈규인 내 통자 나루의 체로 친수 어민이 나리 난주 람초알지 마도 냠도 내가 체투베 내밤에 Ningchi lepji, nganzu lopcha ka la dungi shi. Jin na sanju tang tu jing gapsu ma to nyamdu zomtu ki ma ri. Namchu chu chichir song xing halam kyakbe dingdu gyoba dar lupur tu chu chenpo gyakwa wong wong shi be zhayang chenpo shucha. Lipu yang namchu chu tang nyamdu gyuwe dun ki zhokzi chung chung de yar deba tang. Lakba nyi nyo ne changkar jar. Xinang me ki wakala simu, simsu, tini namchu chiri yinba tang. 공동당 진두니가니 신진기 때내 총질 인덕 총질이 와르기 커주니 된자기 세시 토부 유발니 냐 우주기 민이 좀야 니니 갈고 남주기 혼내 칠대배 니외 접두 철신 남가 몰랐당 고군의 와투 대배 대긴 통외 외골남 통살 민두 남주시고 가르당제 특린 전에 임신 디초소 공화당 Namchū jīgī nīmār tāgab nīmā yāng namchū tāng nyamdu zhōwa tāpūr nāng. Yū tsam sōngjī, nīmā mā tōng wē namchū jūdu jīngār kia chū chū shīk chūrwa tē nyesā nē rīmshīn tāg rīndu tēpūr chō. Ngō shīng tāng bē namkē tīng jīngār tsam tsum chikba tētā bāb chū tār tōsā nē māsar rāngshīn tū bāb. Jīngār tāng gōngyū nye bē pānā shibu zidū kī lūp. Jengar langlong tu churwa di gubgar reo tang, gubgar chogrong, gubgar cho tang, gubgar xingzhong, gubgar mionlang tang, gubgar xingtong tibu chugar mangchi wa sugib ju mi xinba xik tu tong. Namchu chu ki mio zhona la xokin kanya ma pokbar gongyo la yangyang dawe gub kutong xibe zhatang jie gao hong vi dune ki seng tu lung. Dune zhuzar ti darba tanggui tuwa ki na xun xik ang tangpur tikar gyuong. Na xun ti lutup kishin kishin dana dubatang. Lupu shjane gebe nangung gyu hopti hangsang. Na xun ti kalir gao hongwi ki lutu ne disun takpa zhuwatang kuba sato tu kengen luane xa. Gao hongwi ki ka ne buwa karpu tionxin lupu dersi chenpu gyeb. Kachu shibshu mani ka soso ne tikar gongwatang lupu zogzo ngang kyo jamdu de. Juba Xiandaki Ginnarne Tegar Debe Ouminyi Tang Nangung Yunyi Chitsip Ngang Dusane Yalang. Lepu Nyungmatar Zhongwe Namchu Lecha Shiki Disung Mengam Shikkenne Nyurtu Tegar Gungwatang. Mengam Nangne Nyanda Yoche Dionti Nyingi Pekchui Dagwatang. Dione Ne Bugu Chabu Shik Tsurtin. Changchu Bu Bugu Nemo Shik Gao Hongwi Nagutu Jubbe. Nangung Yuki Tasu Dini Sulung Bugu Yinba Shin. Miti, gogyone nashunter gecha tsika shiebe, nashunti chaydu kaluwe chosu gyu. Nangung yugi mik shendu mayingba jirir nashunter de, kyo gebali bungba nidang. Gebe pardu kukcha chiwata, langar nyegi gudang jikyuru yinba tong. Nashun shiebe yingru nyebu te rangar simla korwata. Tene kyo shukse kyangshin. Ngunjil nashunti kumba budang la dena, nushi zhontar jeba shik yinsu dunyam. Shukce jeba kangla xina, dini ditantang khobdi tunbe nishu dan, lishu jeyin. Dune kyuche tang, dune likche wartu jayu ngambu shik de me, jayu gyuma tatu nashun di tongyu tu menang. Mö dayu gyurne sato du nyewe gao hong we la de, kuyo ngodong ngambur kyurbatang, mingi tambur zung. Chungcham du tatung, Sangma chi mebe buwa chenzam lukar naku du sulung bugu ju patung. Tine jamgi omingi la dagab
모랑기 되네스 데트 신칭 라바니 무조 꼼네 중세 다르신 바통 네 가홍위 치스 꼐네 로파 체규 인도 딱 냠이야 그주 셰프슈메 까바 마세 마르테다 난다 체메그 시스르 콘토 헨게 기센 나와테니 정규 좀케마 도인 준기 잠바다 잡상 라지 표게트 줄신 변종 미마 비준 칸네 비준 나와 종리 칸라마프 시바 페노르키 좀지단 양디 슈바티 리오니 뎀프티시 센트럴 헨게 팅디 리젠 퓨시메기 리젠 저초단 직존난 켄니 샤오쉐라다 십시 첸괴바니 계산 저가라시 켄게 슈딘 자고

생의 남초 남불행기의 내 원점 체매 루양 시베니 신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난 시구이 레젠디 케기니 문이 톱세 토베 루와 유일라 원점 체매 루양 시베니 젠디 세네 니로 시로나

0: 교 최자 마시앙 창아타 최자 토시앙 창이 제시프라 개자 남탕 교 누블라 당후라 주메 신앙아 파트 교 최자 마시려고 왔다 창 지타 최자 토시앙 창 조송프라 보신라 남탕 교 샬라다 창라 주메 신앙아 파트 교 최자 마시려고 왔다 창 듄타 최자 토시앙 창 주프라 현재 남탕 교 최자 마시려고 왔다 창 지타 최자 토시앙 창 주오프라 암돌 남탕 교 这在马学来我跟安产尼他这在图像安产就你不啦这么说了这么不可丢这在马学安产鸡他这在图像安产就别不啦做总了这么不可丢这在马学来我跟安产鸡他这在图像安产就不不啦他里和马车不可丢这在马学来我跟安产鸡他这在图像安产就不不啦定金了这么不可丢这在马学安产松他这在图像安产就不不啦
1: 罗荣了这么不可丢这在马学安产西塘这在图像安产一增一不拉马尔康了这么不可丢这在马学安产阿塘这在图像安产就别不拉走过了这么不可丢这在马学安产西塘这在图像安产你他妈不拉再遇了推荐不丢这在马学安产就送塘这在图像安产一增一不拉波米了这么不可丢这在马学安产古塔 这在图像安产你真一不拉米林了这么不可丢这在马学安产古塔这在图像安产你真一不拉第三南提丢这在马学安产街塔这在图像安产你真一不拉南嘎子南提丢这在马学安产古塔这在图像安产真一不拉杨子南提丢这在马学安产古塔这在图像安产真一不拉杨子南提丢这在马学安产松塔 这在图像安产就不拉停止南通丢这在马学来我跟安产尼他这在图像安产就停不拉不然南提丢后来人不送你西帕的丢这在马学来我跟安产吉他这在图像安产就吉帕拉从那特价不丢这在马学安产松他这在图像安产就尼帕拉你那么拉这么不可丢这在马学安产吉他这在图像安产就皮帕拉轮着南提丢 这在马学安产松他这在图像安产就不拉别跟了南通丢这在马学安产吉他这在图像安产就不拉他在南通丢这在马学安产阿他这在图像安产你自己不拉你莫南通丢这在马学安产吉他这在图像安产你自己不拉这里都
0: 天地南西安的修查

0: 대니 선남 싱베 다소 샘첸라 대니 싱레 제베 퀴럽히 용순데 샘베 춘다시
1: 디니 추소 장다탕 조소 총다 뒤베 거디 나웨 프람지
0: 디니 토강 유토 팅접 롭스 차진 준비 부초추 심콩니 수위 가비시

给建行路体中国网民日模式一个美的铁心塔三别电视系度有土不起鬼 미창문이 투접살배 땜방타 사투바 속준부제기 투접사발 외동초외 레지 컹독되고 변절 속준치교 대화진교 타경타 광비기 도시 사발디니 뷰세토외 변절 광비를 치둔치교 타경

0: Anzu jinju lo tebe che nami shebe gulwe ya jinju si zosung je deshe nam yore. Wende tari di gulwe ya ina ming sung je jinju shiba di chisum zayang denyo mare. Tunda ji seshe chebe, tunda kari seshe chebe de wesna jinju so mo shiba ti ming si shegwe gumde karesna nama shege che tedagi nangdun sene re. Jinju tang chidar tunbe tsu joe tsu dike tsangma kende resna jinju le tenme goeba yinbe tunda di seshe che che do kang ming ming jisungma mado jinju sege chisu zamean tenyo ma re wala che zang diigab ki kanga kang di jirangwe la jubwa re ta nita jato rungwe ming yuedo jo la shigwa re wala
1: 지정외로 죽어래 금제 컨데레스나 어 니더 자도 룸외 민 유도 줘라 야이나 시어버지래 다 계속 안도 강시버디 중체제 응 어디라지 제버이나 다 딘데르발라 에 니더 자도 룸외 진주기 이기 주부 강시 제수 슈베 민 유도 줘다 다가 능신기 진주 이기 주부 강시 제수 머슈베 민소라
0: 다 대야 슈에게 진주 이거 주부 강시 제수 머슈베 민소라 고척과 드리발라 디응원의 시에베이 알아 다 강시바디 지저 원래 주바이나 디르세베 민양 고제 침부르 와라 강 민송으로 와라 이 민디 컨데지로 코고고여데스나 진주 이기 주부 강시 제수 슈바 탕 머슈베 민유도 초아탕 다가 능신기 난도 팅아 남이 당구 민담 제베 시에베 겁러야이나 민기 리기 이와 시에베 겁나 난도 치라그 난시 시주와라 어 디당 제바 창마르야 고초구여레 니데 자르도 룸웨 민유도 줘라 고초고지레 디거 강아 강디 찌렁월로 주베이나 니르시에베 민야 고자치웨 민디 진주 이거 원수 슈바 탕 머슈베 민탕 다가는 신기 공동 어디 송신베 민기 리기 이와 시에베 치락 낭시 시부 찌릭러 고척베 테니에지 차버레 배차샤다 독진니 꼽자 당 저기 마레시베 독지 꼽자 시베 더분이나 나도 민기 리기 이와 시에베 겁려야 중외 외베 민때마들 와라 냐키구 니사 니니 니기 치루 현식 인시베 니탕 니디니 장의 민주와라 다다가 능신 주부니 잠베 독대민 인시바더부 주부탕 잠바소니 체주대매 민주와라 다다가 능신 탭다와니 튜닌 댐베 차와식 인시바더부 다와니 차와 민주와라 제장 第一个名的狂的松什么能行几九个一个学霸他没学霸狂的学霸名的这个一万十步抗议吧苍马了你家吃过几日接着康堂名义偏执着于被名义运动着呢康大激动为了就不赢了第一个名的呀国家去了名字了国国国有了完了你在这当目的用啊都这些学霸赢呢 康明德堂吞巴一十百塔几多了他的呢金柱一个尼了口古古药的用这样卡的是呢我是清明藏来娘们呢我是清明藏了马对吧金柱一个康熙没修白明堂七所药的白是呢药马的药马的切着你这地 金柱一个看给太阳吞把家都融化的电把的完了你今天进了口古的一接了呀吞下去出没的一吞的大吞汤没吞洗刷给口顿这边是呢的口顿呢早晚你的妈的看呀融化金柱给太阳吞把家都融化样呢看呀融化金柱给太阳吐给给茶吧 Pyugegi chunye, pyugegi dhulu jetang, tunbe chane jar chokwa shibadi,

고대대 제자 강야로의 민기 타나 시도전에 민래야 진주 이게 강웅식 머슈고 요아말에 제나 니제 디양 민 강당 강이 탈 잘 쳐봐 진주라 뜬 매거봐 진주 이게 강게질에 자두룽에 된딘데지 개발 제발 와라 제장 투시바디 다 투모튼 셀라 속바다 저케요 말로라 간다 자도 루에 니데디 자도 루에 민지기 제라 자와 이나 튠바데스 와데 퓨게게 작발레 요레 퓨게게 춘이레 요레 퓨게게 둘리낭레 요레 제장 튠바데스 셰브레 테달 자웨 니 다 튠바 탄다 미 튠바 니기 남베 토네 니데 딘베 남바 나조디니 튠싱르발라 제장 디 투세디 퓨게게 둘루 탕 춘이 디당 툼버레스 와데 다치경 200거로 해야 된대 송버레 시발라니 이 자와 송버레 시발라니 시발라디 카레 어 유데버 와라 어 다 시바디라야 있네 이 자가레 송버레 다 디가 그 시바 시바 태야 다 근데 지로 코고레스나 진주기 시바 와라 진주 시바디 카레스나 나키고 니르 와라 당아 타나스리 전에 시바 나르 와라 단나 이라 양기 에테 키고 자웨 데네 카르주레 나키고 니르 와라 제자 시간 딘데지게 시벌라네 이 자와 시베 시간 딘 안돌로 카데세세 체버드베스나 니데 시베 체디 두브드디 데나버데 시간 수백으로 야이나 자와라 딘데 숨으로 와라 가당 냄배 치도 교수모데 가당 냄배 치도 교시바 치강디 당강돌이야 전다 가르 땜버를 베스나 니제 책이 등 강당 강땜배 추디 두두잠치 강돌이야 원두 체버리 태양 가와 타 냄바 소기 등 땜버 죽버 인스 숭낭버리 가당 냄배 치두 교르시베 자월숭베 치강디 꼴라야이나 양제 두베 도지라가 준비 왕군 낭래딘데 숭어르와라 니니 가탕 냄베 다스 치강지 대낭어르와라 디르숭베 가탕 냄베 치두 교르시베 테타 양제 두베 도지라가 준비 왕군 낭래 숭베 니니 가탕 냄베 다시베 치강이디 숭두 미지구 잠레 마도 등 지구장래 와라 지구장래 디게 슈제 니데급라야 자월 숭베 치강 숭부디 코덩그 골라야이나 제시 슈 추바 이 아샤망에 슈에기 낭데디 니데 튼지 죽즈 골라야이나 모두 슈그이 니데 튼지 죽즈 골라야이나 자월야 딘데 숭마송에 가타 네베 치드 구르송으로 발라 가타 네베 치드 구르시베 치강 디 니데 튼 강탕 강댐배 추디 안둘라야 락바잠시 양마나 치다기 낭시 시벌 마세야 튼 강댐배 추디 모두 둘둘잠 채버리 루알라 자와낭라 가탕 냄배 치두 교시배 치강디 둘둘 틴데지 댐바 인배 왕키 다 다리 대시에배 가와세디 영이 컨데지라 고구레 아디고르야 원수 자원하느야 세메장 치기 캐바즈 니거기 가와세 딜라야 대세 균두전에 카지기 지베난라 리튼 가와탕 리미튼 가와세기 이와딘데 치제 송샤 양지바 망부지기 난라 추아도 가와탕 맨바르 가와 特地咱们都 가와시소기 이와치제 송바양두 영이 투미 공부 강이미디 단당한지 직다 최우카와지리 제나양 미드버지리 은장 공라양은 모두 슈버능신 추아도 가와 멤버 가와 特地咱们都 가와 시소기 걸쭉이 나바 숨쉬버 대단히 무딕 챙지소기 공부인배 머체 캐바 망부지게 제수 당제 초도 가와 멤버 가와 特대잠도 가와 시속이 이와 제제 자와르 가탕 두방 대신 인시베 가르딜라 대시에 티다 겸바 요아레 디나 망쳐와지게 딘데스 대시에 중거레 은데 가탕 냄베 치두 교시베 가르디 영이 초도 가와 멤버 가와 特대잠도 가와 지금 원지 체우르베 릭툰바 탄 릭미툰 가와 남베 터네 대시에 체우르 디토레야 이나 제바 소수 낭

0: 시 진선 미직배 토안에 리균 가와 당 리미튼 가와 송배도 다가는 신게 초도 가와 멤버 가와 태대담도 가와 시소 개발 폐지게 디시샤제 디시 윤바양도 디시에베 초도 가와 당 멤버 가와 태대담도 가와 시베 그 죽은 남바 송그 토안에 시에거바 양만의 디시에 치당 디니 안주 까마스드베 제베 무디 천재게 공부해 루알 공부 디 제수 장제 개발 망베 당기 잠주 나나 야이나 거주기 남바 디숭 화네 제시 좀바디나 슉침부도 다리 야제 퓨가 룽드인 셈바본 남나 양 녜 무디 챙지기 공부 능신 초도 가와 타 멤버 가와 테데 잠도 가와 제 남바 숭기 토네 모데 슈즈예 다디 모데 슈고유나 가탕네베 치드 교수모로 와라 치드 교수모 능신 퇴니 잠 덴바 주고 와라 니니나네 통말 가와세 또 모두 슈기니 다샹나 슈에게 가와 이내레 넘바 이내레 디디디 체기 죽주 현당 두나 고대부 인스 제초자 알아 체장 네 체장기 계링 마체부 체제 조조디 게이나 제기 천지유 잠망에이나 가와디 통말 시기 와라
1: 新建那么做空空上，唐代天南村新新八天呢，平种龙井年轻列公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些，列前地南平种六百千亩给人七亩瓦七零多吉拉年，培给大锤一边过了七零南新月别，新南有秀。
0: 당보 가와시바로 와라 가와시바디 숨주배 급러 야이나 한국레그레 베나 만도 공길리제나로 롭종 제베 중국 급러 시에베 가와세 주발라 리튠 간네 미튠 레시베 가와 더부 공라 롭종 제 차자레 와라 가와시바디 탱아양에 모두 쉬스모 능신 디급게 가와세디 컨데지글로 고고고레스나 로스 이와암 로스 제바 딘데지글로 야 고고고레 다오나 니제급기 가와시바디 컨데지글라 코고고레스나 그시 조르와라 무슨 시에바 요아레 무슨 머시에바 요아레 제자 되는디 땜발레 야이나 남바니그 토네 주버레 그시 무슨 세와당 어 양만나 그시 무슨 마세와 남바 칸이야 가자디 로스 간네 얘네 캐주 세부르 시에버딘데 지스 캐주 야보도 독자도 시소게 얘네 캐주디 무슨 시에버딘데 지글 야이나 시그레 까와디라 콩랑에 모두 슈버는신 무디 친지 암 까마 수두베 공부는신 시에버이나 초도 가와타 멤버 가와 特地 잠도 가와제기 남바 숨기 이와 지수 유바 디능신 안주 모두 슈나 가외 치다그 낭세 당보 초도 가와 나샴네야 모두 슈에기 낭세 당보디 초도 가와인다 초도 가와시베 초디 모워 차나도 초가 초그로 와라 모워 차나도 초가 초세기 이게 디 와라 민디 튼다디 카레스나 쯔무탕 푸도 중에 튼다들 쯔무 두구째레 키브레세기 쯔무 주발라 쯔무탕 푸도 중에 튼려야 있나 처스 시에브레 다음은 디가 그 처디 튼다디 이나 조미제디 코바미고를 베스나 조미제탕 조댄제양 카레스나 가추 주어를 봐라 나도 공어 시에브는 신 가추 응어스 시에브지 구구어를 슬러를 봐라 다운의 디가 그 최디 캐주디 약배 차네 시에버지글 미제 송버지 그러신 것은 메나루 마메나루 가자 캐바와디 로스 까제 사바두 캐주디 약배 차네 시에베 그두기 남바딘데지글라 초도 가와스 문지 채네 드리워라 다운은 안저 초도 가와 시바디 딘데지글 코구구 유나 안저 초도 가와 시바디 제시지샤 베나 그러신 것은 매바 이낭 룽 마매바 이낭 룽 가자디 캐바와 미세쟁기 초안에 로스 까띠 캐바 가주디 레이베 차네 시에바 땜바지글라 야이나 초도 가와스기와레 빼지 차샤바 이나 룹두 낭네 툰둠니 툰둠디 가라스나 가자들 와라 툰둠니 로종

0: 中央民望关切龙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龙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 Singling Yung Kamsa, Shamla Sanjur Yamdali Sensu Yin. Digli Wunne Bibinetsu, Jungwa Miman Jitun Kek of Unine, Long Dujo Dum Dun Korwa, Dinti Shuwe Nilan Sondo, Tao Kubetsi, Sunju Niki Gomo, Miman Sokan Chemur Sobashi, Jungu Juyanki, Jikip Suji, Gekup Ki Jushi, Jungyan Muiki, Jushi Xi Jinping, Nilan Sondo Shuba Masi, Sunshe Kitchenoshi. Kongi, Tun Jimbu Suiship Tan, Laglan Darwa Yu. 中国开学点别几所人都冷落以上级千步明白他让给给绝缘麻辣他绝缘女不停入经济出色三米切把的脱落情景中华米力给家的乐不及温酒体国特车瓦的给了月安岁一起点不他明边点给起孔德点不日日新不及立住你乐不及别中国空间当他乐不及别中国密码乐不及别中华密码集团结合不了忘话的念写念就能源 李强给年龄从头做教那我谈赵乐季谈王沪宁蔡奇丁学祥李希韩正杰年龄从头的学员吧谈中国谈积极给米给这三个总结年中华民马集团结合及中国了这些定制学员不是民马粗犷节目了随团从前途罗为南巴拉扎心团经济扎西别南北看学不是主席的被套图我们及其为给大给予吧谈
1: 记录接通国际协助西古罗年年度年资助罗协别恩格钱不提大他的马也撤图扎当热度起来其中出席局团他刚松局团中南坦电别准随人员去习近平所当坦结合及国际路段随团重庆都批判他所有用素天命叠着勤天内习近平给松协给钱闹事习近平给年当中央坦给习近平给习近平给习近平给
0: 中国民马精准马给归特不谈，长期年度本地兵马，满足党小卡谈，党小卡那样密度被免了接纳，推进给这些的学习谈。香港密西西金科技兵的谈，澳门密西西金科技兵的谈，兵的台湾话，企业做小白兵的接纳，黑山水面给什么的学习谈。团员中国囊，中国组织恰恰拉新国的谈，解决了南京杂种结合谈，解决初步接纳宁塔不内土地及学习研习松土。 习近平给龙武顿局顿顿囊让人当给民望给你听你别尊虚名切不局边就空别心度牛肉汤基础有人点点中文我杀了钱不你对于不谈却用呢就真基础准擦了我切局罗家汤不汤别别的名片文具的雄心却用呢基础人路停留间给多点结合准局罗家汤不你别别的名片小数帮俺的亲笔顿顿进行于
1: 退급地里中国三八了怎么用呢土国的区别中这托巴了俺做包包计划谈中国南北停留间给维东电别团中了以及给经营于接送度习近平给罗地小区当用谈给用空屋层面也给嘴脸谈各界别特别罗安先给车库中了把总体拉到了前年来顿卡拉滚地电梯东西去
0: 让给一边就给女秀贴过的前年短途举报他三八谈类别确实靠了句话哈将其为丁秀谈孙秀文不谈当谈结构及恰下了从这三八谈骗这三八团与其送于习近平给俺最电脱亚尊给两个记者为公司群众谈孔平给都是三八七三八谈念了给我全用了六大的钱吧 孔平给南部三八共有的对吧根据国营阿尔伯定色的动画孔平谈地价及给了车库阿尔伯立马的接盘编就军队昂三八谈立马销售孔平主角的军队动画盲族给连谈连锁电梯动画接前提落实被密切谈连跟立柱普尔大接盘罗安先给车库中的别国亚不行做国际送运习近平给安岁 阶级级的冷露泥潭香港为香港用化澳门为澳门用化采取让共及交接罗店局面昂六大的七八潭香港潭澳门阶级孔平及群用潭特别六百国内年至用化潭相对需求的阶级的前年约定他的给电力群用机会错过也与你把给别列潭年列四别潭台湾让前四别开车都不住了东地他几个动画 지조 돕슈기 태도 제발 먹을 제발 조가 예윤이 바르게 제와 시위의 공도 배워라 군디 동화 제기 동해 매개 공부지 교르기 자세 진보로 군디 동괴시 대낭유 시진핑기 안수 랑젠랑다기 시디 치치 시주 균균 제부탐 콜라시비 최고 정부시 등교 제교로 군디 동화 미르기 레왕 직튼 소부수 교르 군디 동화 제기 동해 균도 단성 신눈지 소내비 점린라 땡케 정신타 장초 인류버 대외 망와 능괴시 내주능유 내년 총도로 쇼겐 제수 당동 비진도 유비 중국 중앙 첩지주기 오윤탄 중앙 수치초의 수지 중앙 무위기 주시 순파 개유민마 퇴소 균례 오윤 행강기 오윤장 순파 개시 직업강기 종리 순파 개퇴 오윤 개급 더시 오윤 행강기 주시 제퇴민마 첨강기 군진 제퇴민마 십주강기 십주구지 개용 시주기 주시 순파 구제기 권연의 7대 낭비 로등 평안 중앙 무위기 오윤기 개시 용비 로등 제유 중앙 등시 망소기 제외 대가탄 비진 총결기 경호로와 망주 당쇼카기 중앙탄 개용소 송염지 현소기 경호로와 당쇼 강란양 미도배 민의 퇴미 비진 도유비 제지탄 지지 제년기 생두 자가 톱갱기 퇴미 개용기 예주비 상화탄 원퇴 민의 퇴미 미리서구기 대닝탄 공비 퇴지제라 제지 개진 시작비 정용 미리기 퇴스미나 Beijing to Yubi, Shanghai Mixi Season Quick Minata, Aumon Mixi Season Quick Minata, Bunda Taiwan Wata, Chidu Jungua, Chikun Jungue to me. Jungu Jadu Gekup Kaki Shunsapa, Jungu Jadu Geji Dixu Kaki to me. Chikiki Riki Kitchen Kaji Soka, Nilin Sundur Shuyu. Gaju Ryanchu, Jungutan Chiki Kunjutsu, Junghua Mima Chitun Gek Unini, Long Dunju Dimdun Korua, Justile Shubatan. 中国塔的结空别塔密码的记得他用为面对学习中国密码塔怎么给各个卡给密码玩的杂作给我几十跑动那边面对生不学能与第一列库内比为内村陆天周家华古丹内龙给口罗玩正式中为熊美总督岛国别曾是古尼毕竟图错不是
1: 中共中央接受局的原来委员给我密码推错原来委员看起委员长赵乐吉熊美总督说不是 陆天走家华内中国空战党区培训党员团有人年不在特别楼杆森杆的区空战生路区特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생길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리젠 슈구힌 텐디 리젠 키 낭튜엔 조니 중국이 토더바즘토 델리타 계전대표 냠레 로그더시인 시베고스타 튠지 텀습제티 지베 된자 최경러 구디당티 유구치웨 점린러 델리키 도표 눈신 유베고스타 중국의 남편 팅접진리에 폭변 최경키 로트 응원바체베코 계지 뒤전의표 제시 속진 급둔주버 처부타 中国 초기 라제 사투르 구디 당티 닝두 뉴베 냠레르 쇼뉴 격큐 부규 제베코 중크 소마키 제시 닥진 멍추 멘카키 모르타니 히아 멘주 샴티 슈베 고르소히 샴르 팅디 리진키 낭튠 십즈남 센존나 딜룬히 보즈르 계급키 냠레 제티 러니 슈코르웨 러시히 힌두니시야 롭친 이시야 샤류난지 중국 심주디내기 심주퍼 러노 디프로히 년세콘 사르괴비 젠지탄린치크 보세링냠레 균체미발 피게탕 도치진티 사르탈 첨르타 피게 조심피게 급키 피게기 담커 갸치르동화탕 계지 계지수요왕 치르동치 레디기진 코든체유프시 종교를 조급 보스르 계급기 물좀 냠레 나르웨 딘습도 당티 콜레지 비주경타 계지 직수 소웨 난슈페 뉴버 치르 동괴시 주샤 로노 디블로히 로니 슈히시 보스르 냠레기 나르 박차 스무샥초 테니 벤조르키 타냐진헤 사르탈 벤조르 원센타 티웨 계급지회 콜레지 비르호조스 냠레 지베레티 계진직토 교류시 Sarbing Wuka, Sabata, Bosir Gikip Ki, Che Dom Socho Gudiso, Zubti, Pigger Josimbe Gikip Ki, Mungu Dujiki, Tablum, Gatir Donta, Muza Dimbo Yunkur, Damka, Sabakodunje Yupshi, Tedan Chipchi, Bosir Gikip Ki, Tongtu Macho Guntunga, Gatir Chimpata, Sisi Mulur Ki, Juxi, Gunche Mibar Pigger Chinti, Jordan Tang, Single, 센세 로브소 지속기 링내 능수 나소 비리소 캡콘소 냠레기 람스 게캠간 주유 지주샤 로노 디블로히 보스르 냠레 균체 미발 피게타 도브체 침부티 잠링키 남파 둔도 딘섭조타 콜라시피 로조 소지 정신 피게 조회 튜럭기 럽균탄 둔유라 가치 피게 조신 비게 급키 콜라시피 주경키 투입 정신타 담세 왕처 치르동타 계지 직수 소웨나 대외 마원 슈페 투몽기 제베 강천 유시 지루니 동이 주 접실러 보실러 로규 정신키 가게 중타 니 동이 주 젠러 현동이 시야 무시 공미를 교와 대던니 보실 냠레기 두실러 피게 조신 비게 급 대외 마원 땡조 토버 응원규 지주도 로노 디플로히 보스르 피게기 루규른 피츠 중국니 토더바슴토 댄라 게젠 댄베 냠레 로더시시 조시시 진핑키 뛰어나회 조고 사바타 체덥사페 보스르 게급키 냠레르 대외 카초 세부 뛰어 규제 주유바타 콩키 중크 보스르키 콩도 게급 망토 동화타 보스르 치무 냠레르 구디 후르타 당와 대돈네 고예 뛰어케키 냠레 두시 쓴불리에 신부 정신키 속부 충충 속부시 마인팔 피게 조신 피게 급타 족초 3인체팔 가치르 당원시 인피에 문진체 유부시 중크 냠레기 두시타 조구 뛰어버마세 대통 사르비 무칸 사바타 멍시 지구 냠레 라제 냠주 속기 체덥규 무주 냠레르 구디 당티 보스르 계급기 튠지 냠레르 무유기 대결체 유부시 로노 디플로히 덴나 보스르 계급기 튜모키 운진티 차주 응외수 교르교 대외 낭진체티 멍시 지구타 确定的他正经念着念头从团得不见所开工作接着念了那么长体外忙活团队结构规定当地忙作于买念了给充值我这错都不解决铁蛋接起不是给个给念着给做他给客女婿做破怎么能从团增组所充满了的所团结了兄弟给提过了这笔就购买了去别给着心别给给给给别他日修体外力别案村口归地东归西居下罗诺地夫罗西中区你懂你是怎么的不是的主席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主席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波斯基念了蓝色卡纳体外力别国内修脚若然切割他车为了牛从他没特人女正经现在基础给人类能去那座别的所开工了中这体外忙我投脚归地当地波斯基中脚老年休息撇开了孟西体外力不定局日故牵不起个月节举动年前儿，你懂你是自助旅，过了这边，这边点价两百零的起，连云港促进江苏连云港途高速线，给个他四块，给其增速器，给他送就送过去，对面你懂加两三连途总体，通知了电梯，这边点价就用了规定当地。有人机会怎么了电力器都不需能够级别绝团所有媒体过了这批电价就更期取经了念头追都是他给及念力器对人过了念头另一不是中期促修团面积极你团啊过了这批就更格局了这段级别贴中期给客户前面跟正文不谈他电器促进期过了这步，整个都需极度之无他，价格起最公起，老主严着前提。过了这步，级别电价最公七十度东角，闺女奶月节就有不是。他电促进起，促销观众起，三公起，村级人心体外就无他，这一期开空体外忙活，价格起推梦文件，给更安极度之有不是。中国民马年度别落进去给人签名货国用两期过了这批级别电价年龄零地连云港从头提罗曼军队年入去电力塔普遍期级别电价比日蓝水价提过了这批电价吹短了军队人心期起来期另外来的对于解送托罗西 GDP 部长